0: 샤브르 칸르 튀균 랭스 요마리 네 주슬랍다가 욕주 침부시다 예제나 란랭디 마치 쇼원예 진이 쉬라르 러스체오 예제나 라 죽준 규제 총라 랭차유
1: ram pime jiga la kye ni me ba ma po jo ji zo xie wo shi
0: ni qian ne le ge de ran cha bu qian ni men du de de ne su su ka ro yin zhu
1: qian ne ran ge su su le ge de cha bu men du sheng men du ya
0: kan da ge zhe ji le ge cha men ni mu zhu mo xin ne le ge de ni me gu bu su ya ren yi la yu bo wei o su du a le de de yi
1: tan da ge ni lo qian bu de ma shi qi da zhe ge xin ne ya hu yo shi kan da ran ni du le ge xia chu ne
2: 我也落地不多。对啊，这老王哥说，永贵多。对的，天天俺两个人嘛的，看来可以。难道要买的？一年年俺们少，都是那两个厂子差事呢，让给俺做。永贵，叫他们去追啊。永啊，同不起你在楼嘛是，见不着这二马店多，有点。永啊，让给是的。
3: 他们也可追，他们也呢，看俺们是呢，从我都没多。
2: 다들한테 같이 해봐. 담냐, 랑원의 경고도 와. 최홍의 서도 와. 이내 최홍도 과시하는 것 같다.
1: 쥐쥐쥐. 티데스 니제 저거에게 있어. 띵아야라. 대신을 거소.
3: 문의인다. 저거도 오민도.
2: 용아, 용아. 긴이 지르면 주셔야 되시. 마야 두이. 아르코 때문에 두고.

0: 바브랑 처회 또 좀도 럭저다 갸리 깁도체스 소미에 가빈다
1: 뽀 로데브치 진샤다메
2: 쇼가 소미 칼리게라
1: 라카데지 냄미도 응
3: 뭐야 다 조세다 뒤지 덤지셔제 나브라 루지치 야 세사베
0: 세사
3: 유화 가셔브레 유화 가리 조세니 캐나리아 양고르베
2: 왜 개총스깁다 인화 통도 니에대유
1: 뽀 뭐 대아
3: 뭐야 좋아
0: 爸爸 나 도민도
2: 난가 숙소치라
1: 요
0: 어
3: 뭐야 나 성매 누구인다
2: 자 성매 배
3: 보고 되게 콩르슬렁기
2: 알레토스코다 야 디키교
3: 용아 형아
2: 나가 쓰기
3: 용아
2: 아차 쇼쇼쇼 클라소
3: 라도면 두스고 아
2: 야, 나 교수교
3: 자꾸 초지도
2: 개치마디 나 소식

0: 대대 로이구리.
1: 다들게 그 남미 잡으시 도와줘가.
2: 저 선님도 탑좀 깨웠다.
3: 마켓님도 즈음해. 네 보면서 엠지야시. 저 호름이도.
4: 여면은 건 더 유리스게.
5: 어디? 낭라 치라 요.
4: 야.
3: 시. 맞아. 부대로 붙이 달로.
4: 자, 상랑 수위가 치제 미웅도가 돼 아. 계속 미웅구도는 자게 뒤 유유동 아. 용도게. 뭐야? 야, 키슈. 민다. 뭐야? 땅은 또 채.
5: 용아.
4: 今天上午就活住，你到活住，活住的，天天打。哦，我同意的，我同意的，你打我脚，勇啊，咱同意的，俺你比的。
5: 小哥，你是谁嘛？哦，勇啊，嗨，
4: 嗨，打的，你不得玩的，
5: 钱能我是比的。
4: 王者，来我用。

0: 슈베 슈다 저런스 루부터 갈 더요 그래서 쓴부래 나 있는 용지 채벌 하고 버르시 아주 이
1: 어제 제소
0: 어디 너가라 아이 난다 네가 주네 제메
2: 다 유쇼 유쇼 니엘시야 마지 딜랑아 맹가지 티다 오고
1: 제제제
0: 요거 마시
3: 야 디 그대 채벌 그대 채벌 너야 랑 배고
2: 랑 차고 니 배고 더 쉬쉬 다 그제 지가
0: 신소 개 차다 쉬었다 다랑 게지 쉬다
3: 용아 小花 디 그대 채벌
0: 니 가주 니 채메
3: 용아 가주 니 셰유 내면에 보라라 고한다 쉬쉬
1: 아 자자 용구 다 디제 태자네 쪼 부구루 디제 채우도 게 디레 광미다 저 홍행가르규
0: 어찌 디제 수녀 아유 키나가 배워 되는 키나가 원숭도 게
3: 뭐야 다 디스 小花 계속 말해 멍고 아 나 저 쉬게 손자 기를 광다 쉬구리 야 저 씨 칼만 님 비데 비데 아
0: 小花
3: 영업이 나 이렇게 했어 그냥 배워라 말해줄까 유 그냥 가리
1: 저 과자 저게 쉐다 너무 소 쓴데 마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둘이 조치 我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出去 요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上午呢, 咋对去的西个米度?
1: 啊,姐, 坐, 坐起, 啊,姐, 大家没劲的, 广大, 广大年拿了某人打马这边, 这也给某人, 阿拉东家说是呢, 弄出去这,
2: 喂喂喂, 你看一边狗的, 广大, 阿拉东家呢, 俺家马当起, 俺老哥是什么的,
0: 可万一呢, 人家偷给, 看过都送的,
3: 让阿姐, 让老的干什么行不得,
2: 行不得, 你军军老师, 检查自己, 一马起呢, 俺老哥了,
0: 可总, 可总的, 리바, 대령은 니 기세업시에도 라울리 겸부 대대도가 니가래 겸제 수입해포 랑게 로마 문이 하제대 더더가 룸숲도치 니라르시오 나 랑고 오르 수샤
2: 미디야 랑 지금 니부 요르다
0: 대
3: 가좀 저 니라르고 호다샤세
0: 어
3: 강고 수수수고 간 기대하다 로모로 수수대부시 나이 내 로미도 다과르시 동로에제대 나수입이야
2: 자고 시그티 제주부
0: 라유
4: 펑리바, 랑게 펑기십에 게스트게 양자슈다.
3: 용아, 저, 네 게스트 양자지시오. 로드메 마시, 제 마시. 네 자바다 주도 제비, 저도 키라스 주도 제도 미도.
4: 안전한 그네들 카르탁주 도미도 아.
3: 어?
4: 아,
3: 어,
4: 아, 가리야.
3: 시그대제다. 네들 다시 과도래. 람산롱디제. 강변네들, 단다부터 대도메봐. 저, 네 라시오.
5: 拉塞天了,你叫了,拉起嘛是吧,因为来不住要天了,叫了苏明能啊拉起嘛的,都是叫,你叫了去去了叫,叫了个说着看不是过于了,叫了说不见这个拉塞也好好是,说着你点点,南刚的西罗去的,都是,哦,主人王拉塞去,可是母亲请问的呢,俺了的,没你找要有,点点当当有嘛是。让我呢,去要的这段的话。也过去,嘿,你拉塞要叫。
6: 俺兄弟呢，长沙去三百里的。
7: 对呀，啷个少不些是嘛？
6: 阿嫂，可巴多，可巴多。对哒，莫扎对哒，苏中还拿多。阿姐，徐表是俺爹呢，他领俺妈家拉过群众们多呢。阿姐，这个呢？
7: 哎呀，可是我昨天有那个的些个。他是旧的。阿姐，哎，然，明年然这些。
6: 也没呢，俺还也真打打的哇！长谷县委呢，俺谈的三点三票没几么多，现在卡开始关闭的。其他的工作有马这边了？
7: 是，有的。伊那个你自动买，他的年审呢不是稀土的，我你看去去接待，还好吧？你这三点，真正是马这边。
6: 갑주셔야디군대시리니신나아자미야호스도카잡치베모도세바아유성비소쇼다타링구드레데나더비미도야소쇼다야메나니파스용코니랑시오오네젠나탄다랑네단데호스도마탈레짬마시베니지드네탑시이네랑아다정마시아탄다기브큐르미도오네기미도게스응은일부그드메비나카가템게스체사스
7: 기분민도에오시장가스네가지가친바나다찬스겹수오수겹죠돈돈로가템게스제바사지나템게스제디도장원의경고차도가땅아중야신샤야랑시오야랑전다요마리그다그다레우나시에마삽치돈돈칠제가용베키라닝아베체드게직되다허치십진아도가 徐彪，让何姐我送不到，何姐我送不到。
6: 这下他老有，送不了的。
7: 让他多拿药送不到的，让送哪拿药这边？可是这面呢，俺这徐彪也真这情况是，你们有什么拿老用过吗？这江一花，让给陆志前不？
6: 麻烦你先把刀。
7: 麻烦何大嫂，没钱的麻烦，你先收嘛这边，给买他些酒，他领伢给你来收下面。哈哈哈！哎呀，你送不到的，没得。
6: 徐彪，徐松，看着你呢，旁边追到西安吧，给他拦下跑去。
7: 你去了？阿姐了，谢谢，我是那说，俺两个多岁，他的功夫挺少。
6: 让对。喂喂，江一华，让我出去。
3: 大姐，小孩子，
7: 你。看这个，徐的，我的徐的，徐大姐，徐大姐。
3: 你。
7: 조용히 겨우 또다 마톰치라.

0: 당고 남치라 돈감 맘추베 범망고치다 캠지카지레제 비라돈베 마세 돌로비야기 샤프든 제첩샤사 제르지게슈라 니도베 치샤
1: 니도베 치스에
0: 어
1: 마시 안주 샤프카라 딘제메바 딘데미 많이 가요 제시
0: 어제베 지게슈라 니도베 치주드라라 조르규주 성가기 진이 하나 소슬라 와사
1: 한로에
2: 다샤 같이 했어
0: 아마 계제면서
3: 영화 같이 했어
1: 아 계제면서 샤브가 내지 더 쓰라샤 봐봐 응수 주인다 아자 응수 주인다
0: 저
4: 냥아스네 레가디 야가시 마리스 셰비 큰 닝민도 대비한다고 내가 치면서 셰모도 니도고 영화 치루래
2: 보고 전달라 먼저 하고 마지 주도 채통 마지 다섬제 채용 마지
5: 장장은 내 수 망을라 다더 니 코스 이면에 야 배드 세수 정부 딘제지도 토고 줄라
6: 다 지샤 지샤 미자 상마 무기부 제지 요리 다뉴 야 다니에도
5: 어찌 가르치야지
2: 他得去洛阳街，到这打扰季节开始。当俺们的打错街头门道，街头门道，哎呀，你就开拉嗦。俺舅母的马前过这许多，小钱大伯俺舅大了呗，今天可把水偷着。 뭐 소화님 게임에 그래서 봐.
1: 다야, 생각하게 없니 봐. 카가 대문이부터 지내 봐. 카가 보고 제 못 쓰고 이 봐. 상통도 진짜 카가 쟤는 지마 고스니 요 말다.
2: 치. 나 통도 밀고 먹었다 오지 봐. 네 차겔 때는 가로 문이 더 심지 열이 봐. 가로 차야디 명문에 시에는 강에 개 맛이.
7: 这点周家能行，叫菜我去呢，来了没多。看到俺杨慧娟给叫俺拆根几个月，也能挨打，忘记月吧？你那没穷吃菜的，多月吧？拆根几月没呢？早内有嘛子？
8: 让，
7: 你还去送？让我来看我多。
8: 慧娟，慧娟，给我过去的。 너희 계속 하고 싶어도 봐라 아무나
5: 나가 봐봐 얘 고치 같이 가
8: 호시연
2: 엄마 고치 뭐 고치 믿는 거 시킨다
5: 아지 딱 곧 배도 동으로 주고 오지 배
6: 지샤 지샤 니야 친구 너희 니가 엄지 모두 랑가 세봐 나 모두다 고치 봐
8: 봐라 고무소 아 호시연 같이 하면 나 니야 계속 하고 싶어 너희 내버 진짜 태야 가리미 내 고쳐면서
6: 뭐지?
2: 아, 고쳐면서 해.
6: 나가 봐. 도야 진규다.
2: 가지.
6: 보고 칼 뉴스. 우리 야규. 야규지.
2: 小姐,
6: 니랑 하시오. 니를 쓰면 렘 주다. 니 로스에 혹시 겹쇼. 라니 로규 용도게. 규규규. 여스규. 제다 뒤샤. 규규규. 다 규지.
8: 레스.
6: 규규규. 다 규.
2: 니 먼고 다 하르시. 통도 고쳐면서 해. 토만 키니게. 나 초아님도 개빈. 글리글리 자동 리스기. 제 토마다 쇼젠게 예칼닝기 이네 제르 베트 규르샤 쇼젠게 아메칼닝제 쿠니 머브니게 아루게비 마세 따님도 소화게 토민도 쿠니 무사야메도 산뉴무도 토뉴무도 나도도 텐제 갑스뉴메 예 도리스라 제비 따 도리체 토민도
6: 가르 도리체 토민도스 라 가르칭해 봐 찬스 겨구스니 수레 땡무당고 가가치도 미주 교가 오만만 구도 돈도 미주 고치다도 이제 가가치고 있을라봐 나주에 무대 제비 땡무니부디 나주에 부구지레면 교 세임 양한랑 그 소화기에 두 미두세 니의 범모 랑 수수교인데 야 후수에다 아 다리 찬스 겨구 인수들 한가 무대 제송 단다 모중자 은일이 알아주 랑 쉐다 소화기에 두 최시매매 미수여지 아 미수 前三个 让了以后是啥子的让爷爷有这些。 교 팔로유.
5: 아니, 개 중시다. 미수 장상 예 대시아.
6: 고자 시야죠.
5: 회주 라이나 인화를 갑디 자고 삼. 우주제 미다 차스게. 미수 인화 아. 롱런 그 파샤. 다들 수수 파마디 게요.
2: 당시 你 家用坏了，大注意。每周像跑不是，他们的有什么差送啊？谁的俺杨慧娟，超狠的猜猜疑，那么准对你去，老爱钱对你去。眼膜杨慧是大注意，每年的给买不随不的，才还给不给注意？
5: 慧娟，让给我这些姐妹们，给些点这些年月日呗。
2: 看你这么
6: 这些去，阿姐，娟儿，小慧，你让可把住你吧。爸爸，俺娘对面呢，俺屋头边呢，你托个你穷，穷了穷，你细想。龙儿，托个你穷，这西个有，这里你多，看他穷了有那差事，有细数，肯定西个有那西个有。
4: 阿姐，娟儿，让阿姐让给你这些年月日呗。让都是爹去没多啊。王祥，
0: 老，王祥，老。对的，老。今天到我面的我的，多接我的这个娘，老，下周我的个马端姐，推个逻辑剧着，我刚过去不到，你请过了。我嘞。
2: 莫拉，你也算数呢，
0: 小三的，你今天哪样？行，就是，我就问到了。玉华，说起，我三通门都。三毛头呢？忙不着，路子卡车啊，拄着拄着抢门呗。啊，
2: 开心嘛这？三毛头你有事？嗯，
0: 你让他歇会，杨家老还是爹吧啊？逻辑爹不到，马里面去，逻辑爹不到，马里面去。
2: 让现在以后当面呢，罗列俺乐不清他了，你来马歇不歇，别什么伢的些。玉华的干些嘛，对的。玉华现在嘛，轮子啊，什么给不要嘛的。
0: 俺也没有皮了都。哼。
2: 走嘛。呀。嗯。可拉索，可拉索，开心嘛的。阿姐。
7: 年货大钱不赢，昨天又在等着南大妹。因为，他就等着俺们家钱，要当透明度。没些钱呢，年老金钱出不起，爸爸什么给我用个三句？因为，家长老明多，娘家当兵的落在那街下。货大钱只我是，他们没穷呢，长久就能行。
2: 前面六千钱呢，阿家六千摘着四个的。前面六千哎，俺得把万俺杀着去的。你俩俺两个注意。
7: 什么？什么都没事？俺钱不下手呢，六千给啥也不去，两不行，让菩萨我就投钱的。让我呢，他也不欠你们多。阿家，你来阿家让菩萨，你们就投钱哦。用啊用啊，给了你六千也我去啊。
4: 开心嘛的，他可拉说起。可中哎，俺可把列不得啊，赶紧出来嘛的吧，那么啥也好比，俺们这么些啊，俺就吹头也好些瞧着。
0: 你爹呢？下午刚拿点点内件也瞧着。
7: 你钱呢？留作我给前面做生意，他得做他帮大面多。
4: 直接去了给，第三去请去的，直接去了三门人事情不大，你家困难是空气松散，别急慌了，天差不行嘛的。
7: 刘作伟，
4: 那段他叫马小平呢，过段他家家去去。你一些不去呢，刘作伟为停车车的下不住干个网脚，粗跑和生活的，马些装的，可怜那个影响起过的，说是前面也没行不多。
7: 你那点点那段多，直接修了个广告这些呢。你段大的，写到前面，那嘴的我那尿着多啊，我这单独看不着。啊，这个喊啦，那嘴前面停车拉闸，而且先生养买着。
4: 用啊，多谢，你贵着些哦，落地不起啊。

0: 主人忘了，俺村那个奶叔娘妈现在给咱个钱都好不着，你阿姊床也熬不起。哦，喂，主人忘了，他来好多，让个多子呢也不少啊。
1: 看你看这个
0: 啊，俺没几个，不过俺说过的，多子呢怕卷少的，不过俺说的家里些啦多。俺村那看不出去些，可没送来药嘛的。俺不过俺去，见不到什么葡萄、泡沫、泡沫见不着，不过检查不的，俺不过查不的。俺村那我那厂内的米粒送查不的，给他谁的？
2: 哎，心说万想，让俺那就说着点三苹果的，对着老年强点不足够做不的。一年让呢，两面不打不歇。两面不打不息的，秘书姐个干多要嘛的，但他都看过怪意思，然后明天送给你过去我的，差点来见面吧，差点没过的。
0: 哦，现在你最近这，哦，你提的熊买的，妈的，阿强强，哦，不住忙我有呢，也好多，一呢，没去忙查下，你旁边人家是的，你这顶水教育，没个看见，打个大意。泡沫是打垮了铁个民族，我乃穷大缺下。
2: 让泡沫看过穷宅，穷宅做的，泡沫嘞不住有啥住？大弟，开车走嘞。
0: 大哥嘞，年头大哥难以。
2: 一年年头跌过了。说啥嘞？现在用你头上忙活多。你让了别笑。老李就有了吧？
0: 就有。
2: 老李不让不来抢几万，俺有了吧？他都看不过去做的，现在。你最着往眼顶上，让过去嘛的呗。
0: 哈，俺一个村大，别多老哈的。老李婆、年婆嘞，全是俺教不的。一年空村那了看不有啥，普通的空村那了点药的。一年年那了点是好了没？年婆强是给不那些，别的客户那了点药的，那得看医生嘞。给那个光不闲的用的快，不是现在看不过去教不住。俺昨天那个路段检查损伤，大多都是闲的用过的呗了。是的，没得啊。看不过了，这个药嘛的，今天天查他去嘛的呗。
2: 天查不是看死我的啊！说这路都给这了，肯定点了上等过的。缺片那点吧，药买不开了的；普普门那点吧，门诊也开了多，藏吧不住。说这路都给这孙子，说这刚来嘞，三皮球的，可到每月结束的谢药嘛的。三皮多起的，大雷帝国的县嘛的老家，他的人文局呢？
0: 有说有说有说，人文局同他的起码写错的。王小天，让给俺康伯这边呢，你也大把让了好多预备给县个用用过的，你也让了康伯过去就让给俺好多过去才合适个啊。
2: 呀，让他开始的啊，让他的估计才个用的，你对他去其他使用嘛的？
0: 先让个他去前面，
2: 你他去前头呗。
0: 他就全部都准备给现在干啥？让三不来的马三那个。
2: 呀，那么有点这跟着嘞，你最大就是你妈的呗，因为就中美呗。
0: 让个苦大一辈没事当小。
2: 哼，看你没亏嘞。
3: 这干将垃圾，就这样个，我一趟菜个大去，呀，胳膊要不起，呀。听这干啥这边呢？谁光着烂边呢？哼，他个傻。何子，朱天王，朱天王，
2: 朱天四郎，看那个皮吧。
3: 啊啊，何子，俺来能休息了多，就让个提前些拉登去。你让在俺用过去，要对的。爹，兄弟是亲友。
2: 朱天四郎，俺就说着点村子错不啦，厂长那个天津那事，俺就新做项目讲那个那条件。看那最近我就给娘水来个的，兄弟能有些
3: 事。何子，都别说，都别说啊！他见了，他见了，他见了，主人忘了。
2: 一年他的眼睛拉空，哎，
3: 看这里，
2: 看个所长看不过意思的，一年所长看不看怕要的，现在那段的肉吃不多。
3: 哦，这段大的姜能用过吗？大。让给头皮挡的。
2: 啊，弟，我呢，咋差个头大些的？
3: 主持人啦，都是呢。所抓的多，新宿期末就要的，奋力奔杀。新宿期末将来的几天几个记录的，连续人民币嘛在，六七十块要买的，托点呢，空给出个买的。啊，这，看来出个买的是我些。啊，他来那嘴的，全就买的。局长老公我们，俺俺那种啊，等到空给，引进米记，将万下点这学期，团大的我就不加送给，让给提着老大大些。
1: 给岳母去看看，当当，给客了来给学啊，可个他们的事了，人为啥的，给客给，老舅们个钥匙，他都。
2: 这，这，这，这，啊这，你歇息，你歇息，哦，
1: 主持人啦，都是呢，你常常来学习，用对。
3: 哦，用啊，亲的，特别是，主持人啦，俺连过电影的，连过电影。
2: 连过去啊，嗯。继续去了。
4: 那咱们走，走。
2: 我拿出阿家的古名牌，古马车。
4: 嘿，这。 阿姐，米花爷，
5: 哦，亲属，哼，狗蛋买不上是，年纪大了是咋的？统统俺们过节做个钱，年上些的，让给邻居说说钱不？可是年纪大了呢，俺倒不肯吃瞧着啊，让伊呢，哼，
4: 阿姐，阿姐，阿姐，阿姐姐，
5: 看起来。
4: 你那嘴的停车车有啥么叫？看到这，弄大便便呢，把这多把嘴给嘞。哼，阿姐，你也塞不进去。阿姐让个叫了幺五十来去，一年半个月了叫个瑞江是你的那么多的，通通停车车便呢，叫我上么瑞江是你的开不多。需要是你的呢，狗蛋没有啥事啊。哼，
5: 阿姐，
4: 阿姐让他们接的有么多？
5: 过程是会，年前呢，他那个不大对接，下周看他送回去。他那对了，六百五元呢，点不学习。哼，你先把这个这边，需要一年看另一个这边。
4: 阿三那个先把么子也喝了嘞，阿三那么接起了，俺就下周看给陈三明那的阿三那儿的，阿三那儿看见对呢，现在许多车嘛是。
5: 是，哈哈哈哈哈哈，啥人呢？
4: 看过顶这样的，上山没穷啊！
5: 是，我伢老爸以为是个的，老爹不是，他最先装土人。
4: 狂咬人的，这大姐，俺最下不看的，能不能行？长眉蹄的要是，阿姐老爹不起啊，俺老爹的，你也狂咬是哪不行？
5: 经常给给些车啊？
4: 用啊。
5: 徐彪是俺的，啥张都是正面呢？俺连不要嘛是？
4: 听得着吧，阿姐。
3: 下不去看双眼的，同他钱不大，叫他给姐姐请妹妹。
5: 给钱还着哩，俺再给新女友这边，伢钱嘛哩。今天给苦我三百的钱。伢让那个去交贴了，
3: 同他去他们卡最羡慕着，俺爸都说着那个路段跟着的走，让个些别羡慕江西人的大郎，再卡最小着，让个你个么多。
2: 你俺也拿下，嗯，
3: 看的天天闹多，哦，你俺来个车道到四天车下，路段严窄了，什么些车都没多，人得厂长了，俺说我那看过没吧？看过没比呢？然后要些些是不？起码讲是你的，写个要没吧？你也写个月，伊那的看了一年级的，然后要些学的。
2: 没准弄定个这边啊，俺也请不多。
3: 是，接了是不是去的？是不是去的？看来接了是我是。人工就个两个的，创业我这个钱啊，俺可把给不起。过这些事，今天就把江龙浪些两个亲们说的，当个这些个。
2: 常常了，苍茫，俺这拿下。
3: 제나 소제나 강분이 제모장로 구지시하면 누구야?
2: 아, 장찬라 오늘 강부 요마지
3: 야매도시 니의 강부디 미대 주쇼
2: 라 진짜 가파인구래 장찬라 키라한 다들 쇼스디 강부 겁도르다 진짜
3: 人为주요 된다디 경텁 요마시 야매도시 라가 소개하던다 니의 시오
2: 장찬라 나디 미라워스레디 다들 롱라제 띠어리 얘기에다는 가파인구래
3: 니의 도고 파세하시고 라님도 쇼아 구지시쇼
2: 레스 年轻就 常常来去让,
0: 就算熊唱一下。这下他就是。让他去哟。哦。出去了。 让不信就下塞呗
1: 어?
0: 你得 갈치배 그래 아 두둥하자 두둥하자 갈치가 아 가로 들고 봐 말이 장애가 예상부시하고 말이 봐 예상부시하고 마시하고 로또 야구치 쓰면 제치 너 다른 스토디오 누구 말이 내 집으로 야 지금 슈슈
1: Lopchok yang siya lo, kita sota mi tugi sa, nga ajak tu loko, zesu che, ngu yu zhongo sam chiyo.
0: Rangai nga kye shangu shiye mi tu, nga...
1: Jiao xiang la, long di dhechaya khar to, ge juyo na kalin shio da, pomo chenpo jin dhe khan lagu kya nyo ngu shubay.
0: Cho to ma pa chi shu, ma tuyo shuwa, nga rao lo sota kong zesu su dhechi.
1: Ajak yu bai shuwa, xie wu ma shi.
4: Lao si, rangai jo da, 계시치다. 또 스파는 말베.
2: 다디게서 객세 말베.
4: 아. 용아, 이다. 탁제도.
0: 아. 뭐가 쳐 말이. 네 샤세닝담. 다그럽 셰빈데. 라토도 다그럽 알으셔. 자.
1: 다시 셰 못온다. 유화 로고 매 봐.
0: 로고 주주.
1: 책보능실샤.더도로고추주요.람직되다.아자가토로참목헌.제도하비용.더도초도대식되다.내가야럽채는용도야.아치죠장라.다롱마사.범응은내나샤.니야돈도치주매제비.랑소스범응닝징문두베.랑가초바사.책보다직보리.더도우야하도아.무야하도.봐봐.가르쳐요.진짜.
5: 도서 다르게 이제 갈성부도 나즈 나로 원고네 요마시
0: 가리 라로 봐요베 도서는 이제 랑톤 다시요 장자바 무야 하도 무야 하도체
1: 네 삼바
0: 로브종 야 오마 셰프체 겨로 팀 하도 대바 다들 겨로 고르 셰프다가 정보 상매 참여 치고도와
5: 겨로 쳐봐 참여 치야 가려워지 디디네 지스미 숨고리 라브치 뭐지 봐 뭐지 가려워지 나 당다 라브치 뭐 저거 섬네 구급 빈도 바브랑 급도 다야다 라브게야드 모두 시타 가르신 거요 아
0: 라브치 뭐 파쇼 미나라 막부채 대도 거 로가 주치소 로가 주치소 제 나래 로요 네 요 말이 랑 가시네 봐 기지 이네 소소 나 친구리 라 기지레 교도 와 로가 주 나 로메 봐
5: 저 주사님도 저
0: 요시 라 치비너 로유 좀 맞춰 요 됐다 다 됐다
1: 보고 谢谢你 좀 못 온다
6: 不过人吃点就听不懂啊哟小哥吃过来一个还是有啊我去的我去的真是啊但马吉大姐我做许呢给请马里阿些呢给我马里偷偷讲美话有的不我个不一啊姐嘿哟他真是啊真是啊果然你这么自救让我他不在那若不起的晓得
2: 지켜주라. 나도 미식고 대여베.
5: 제. 네. 집사합시되비. 단도스네 경정 어찌 제죠. 남사인 거지.
2: 아래.
1: 지켜주라.
5: 세명라. 키라모도 강상스. 야, 패시. 코니 사도 되베 집아 세명라지. 세명라. 대유부상마 니레로시.
6: 也许原地青年建议光安子就接采用公司经营行业光安子小不看给经营什么将来是张大山给我做小不看给提送联合起我是那你也得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他们给
5: Kyonzo sumbyu chi lian sui chi toje na shugui. Chia zang arabe is tangu di kyonzo sumbyu kyei. Ngar shabda yibcho kyonzo khanyi yinda. Ya, tsensu da.
2: Semyang la, tongsi ma na a, shi tse shu shi.
1: Jigyo shi la, kame sunje ma shubu che, shi tse mang shi na. Jema kirang ge, tato mang shi na la.
5: Semyang la, tongsi di zhen nang ma shi, gongsi di na yubay shi wa, changmu nang jing mi da kaya ma shi.
2: Jigyo shi la, xie lang an so, che shi kar yun na.
5: Kasi ne zu do slap shi, gem ne chu du nye da, sing la nye su yi me, changmu nye xie chu. Kejik mahri, nye taba teng mahri. Changgu xebi na, nga zu gongsi tabu do kyo ya di, yinhua la, che chi chenpo yu xe. Shuo nga lang da, guang qi nye che, tong do sim zhe xibu su su. Che zang, nye di, jing nye xunpo jang la, to jena xiu yi. Do nga di, dang gui nye ri. To jena.
6: Di nga da che wo yubchi ri.
2: 지게슈라 손디르 창주브리 나즈 알레규제 손효도 나나즈 레오사브지 야키나즈메죠
5: 녜삼탄차 강베고디체 주가디 쳇등히 다진소베 쇠든칸디 괴든치아시아 계싱아조 남자디라비나 창보디 춘주마시 계싱 남자디라비나 조하라 키랑게 겐키로
2: 레스
5: 다샤 레드디 랑가 중국시리 난다야 마스바
6: 다산 드림 구거다 뜬제 라가 섬주디게 지게 줄라 직슈다
3: 두고 상고 좀마소 사나 시에초르 다다 장기베 가르바
5: 하스케지 마지 섬주 가르 있네 쉐다 예예야 다 소시 맞아 시기시기다
3: 지게 줄라 딘데스리 말레 안에 되니 알아지지
5: 랑가스나 아니부터 지금에 수월베
3: 마시 정소파 로제 차샤시도 고삼초
6: 아 지게슈라 딘데스리 조다산라 치시야호스도 나이님도 저거 삼초 지게슈라게 개변나죠
5: 당당한 저 공수에 미국 요구 체야 가시 계란이 니가 주인스 띵아 야야 지워 말베
3: 딘데 말이 지게슈라 조중 유제 서트수세유 급디디 냠래 세초시 통기다 진조 님도 쳇는 대회 약매죠.
5: 튕기다 진소 님도 쳇었어. 더 뒤에 쳇나 로가 튕지 수수 총제 인수어. 다샤. 얘랑 쉬어. 장저 대위의 교시. 니가 도마시. 인화 지시의 교시. 니가 도마시. 인화 지시의 교시. 니가 도마시. 인화 지시의 신의 마시.
6: 지급슈라. 니세 코네. 키란 레그네 퉁이 이슬라비 머스네 능미 샤프칸 레그체나 갸벼 싱민도 나다 다산 치르다 자주도도
5: 다샤 디데 체는 유한요 란친베 마세 퉁도 인화 치주 이스 녀라시오 계세랑게 진이션 부장 치가시다 녀라

0: སུ ཡིན པ ཁྱེད རང
1: ཡ རང རྒྱལ སྲང ལ གི སང སང མེ དྲོ
2: ཝང ཞའོ ཏེ ཁྱོར ཁྱོ ཁ རིང སང སང ཁྱོ
3: སི ད ཁམ ས ང ཤིང ཅེ སོ ཏེ ཆང ཆང ཆང གུའི ཆེ མོ ཅང ལ ཤོ དུ གུ ལ
2: ཨ ཅི ཆང ཆ ཡུ ལ ཁེ ཕ སོ ཅ ཐུ མོ སོ ཝ གོ མོ ཁྱེ རུ མོ སོ ཡ ཕེ ད ཡ ཕེ ད གོ མོ སོ ཝ ལེས ཤོ ད
0: Yes, yes. Let's chip chip da. Chip chip da.
3: Oh, today now ma shi. Xing su xiang la. Gu lu ma na. Ta ri zhu zhi wang lai de jie dan ya di. Qian ai xiang la guang da xue xia bi.
1: Yu xian na. Zhe yin ba.
3: Zhu zhi wang la. Ta jie da.
1: Oh. La jiang. Ta ri ni. Oh, ma shi. Xing su xiang la. Xing su xiang la. Ta ri na zhe ji mu su.
2: 你路对你这几了干爱卡里有没三门要打门多是吧你来个脑子出下光木子既然给突击切切是不是吗那种哦爹我来来个脑子里光大兄弟的哦常常有了既然也过去别说也看不死啊哦是的爹你也不用你哈里是的爹 nye pomyo nye gari o gabri minga sanga jegu gui kiran de ya guje se ya se da de nye nye gari kang bo tije jina mille na chup chan de gui orta chuya du gui la kiran su da dinga ko do me da te mi nyok la ma re du gui la
3: he je mo chang la kira nga zui se gui di xing suo qi mo che chi re la 신체기 개환실에 개급러 고고 유두 기란게 근데 나오고 메디 네 주관 아유 제마세 조리 왕라게 기란 고도 모두 소야디 나무 되메 네 전에 기란라 고도디도 정구 주고 통다디리 투쇼 당인 마시 기란게 셋이 만남지 나 장장 원마 된디 개민도 이네 개급러 공부 마시는 요 아유 라 기랑기 강배네 된테라 나즈 삼다시 꾸지 제초 기라돌 뒤에 잘레나시 낭다 요마시
1: 강버디 창자라게 갈레디 콩게 장제 숨기
3: 조제와 대조마셔다 세니 기랑게 소제나니 미카셰 담나 디네 증무 주기 냠즈레가 정디스나로 도스텐기는 게라
2: 창자 유라 알레슈라 강버디 녀레누 요마레
3: 这么想了，天天俺就得养起，那就长不些数。这长俺就估计吃过的过。
2: 有些呢，有些呢，常常有了，也许吧，现在。看不的，你连的缺的有嘛的？既然他的看不过，就拿食物吧，说的没啥没新鲜的。你既然看不那点味呢，俺没了，总可这是点过来。俺我那天的吃没，我那没过了。俺我是过于了，太为工资是过于。
3: 啊，这么想了，光不些忙长些。
2: 俺我那没过，天天缺的有嘛的，有嘛的。做这完了。
3: 可是你看那个，刚没听着送米呢，那就得我都是他去的。
2: 啊，这，看来拿下，藏了的全部是。
0: 用啊，常常有了。所以你呢，主人忘了拆解，人我就给传达的，给这些用的。
2: 哦，用啊，他在那什么讲了，先打个电话。
3: 用啊，用啊，俺是公安室。
2: Yes，俺是注意。
3: 落了，他在那。
0: 给俺个兄弟那吧，他在那。
2: 俺们那，这里没钱干没着。
0: 打点猎场不着不，让你吃不穷菜了，着。
3: 年菜阿妈，别预备。年菜，樱花，我那些那三个芒果都摘到了些，看几天了也要煮了，然后几不用些。阿姆拉个，让我们公司女员，俺做老早不着急呢，让给多忙些娘子给，一年让给，听说看着钱不多了，跑么些大大多呢，让多里交的，三毛汤啊。
4: 看钱变卡多些。 看见呢？你最大最些多嘛是？长谷县呢？俺三不同事，没啥的。给我原来买呢，你们去住些。叔叔大，没现在了，还不是去吃烤肉去？老穷丢胳膊了，自动切都，长不了动切皮。钱是没给我呢。
0: 부구 암 제비 탄삼더드 이마 담고치드 삼을 켠다미도
3: 자동티얼 멍부이네 차샤토라 멍규 엄마시 나라니 콤보디 보토쿠레 레라마르다 어제베 나 간교 총준나르친지 춘자다 수지체니 은닉 차샤디 갑교치로스기 남란디 좀비너 직접 먹고 걸다
0: 직접 피우베 사치 세우리 돈도 미 세우리 조소 먹고 다우르다
3: 제장 미 갑교치니 매비너 딩 은닉이 닐름 질지교리
0: 장르 갑교치기 나라니 샤르 칼라 로마고 레크 체브리 다들 신에 수수 세샤르 보리 샘딩네 깁스라도
3: 오야 전다디 다가댕기 나라니에게 폭삼라 조교리
4: 기라니 가지가 연바 마교 어떻게 매봐 니한 날 연유배 참을지 교 남사 마교 기라니 되다 넘주진 제대제 교무다 교가 넘주진 제대제 요즈배 넘주야 어디는 랑가 수요통즈배 처음에 시험하고 카가칭이 남사 카가칭이 년세 기라니가 고중아 견수 후진게 니다시 카가칭이 쓰리 니에폴라 라부갸지 마리 시시에 담지 마리 아지 원에 고갸갸치아요 마리 견수 후진게 먼저 보다 소화 야오시 견디 증민도 존다디 기라주 주도 제오래 정말이 카가칭은 용구 마리 란통도
5: 후진 니엘코란소 시야주
6: 후진
4: 회주 장시 차다 주시야 찬스모 겨보는 인증고 지치니게 견수 능미 십대부 주어스기 이내 찬스 개배질 소아님도 개뒤 딘제시다 재민도 회주 돌가치리 길리년 부치리 돈도 내로 금제 시했음민도 머터 시금에 비켜라 내 밤에 뒤를 나만 배 당가치 돈도 지쉬다 내 사장한테 지쉬 장쉬다 쉬다
6: 회주 장기스 딘제시니 요르베 내 암라라
4: 계측은
6: 저

0: 깨라.
1: 저보. 갈래 가지고.
2: 아, 그만둬.
1: 갈래 가지고 니스 도스겨. 저보. 대샤 랑 봐봐. 가르치 위에 시엔 줘.
0: 시엔 줘. 대샤가 나 놀러 못 줘.
1: 헐, 랑 봐봐. 양피게 같이.
0: 가르치도.
1: 총기 릉외 쳔베. 니자 총기 구기 릉외 조준다. 샴즈가 돈도 김제제라. 칠레톤에 십시다. 냠스치아자. 제자 랑바부터 드슈드과. 징아 락제토기 겐킹이르샤.
0: 디텔 바부 칠레 송자. 갑십충아시. 이내가 앞서든 데메. 겐라. 다리 소전의 수당도.
1: 소전의 구지 챙겨 마지. 종기 릉의 챔베 랑바바 겐키슬랍샤. 제자 바베 간시에리.
0: 쟤는 바베 땡기지리. 나다 저와 가르르.
1: 그거 왜 허르다. 종기 용기 릉의 챔베 허르다. 나는 삼무다네 준이 쉽디기. 라트비 다지 조두비 오리.
0: 바베 겔라랑 쇼스무드게.
1: 마리 나라 발레 허시라유. 마세 랑바베 녀라서 이지요 마시.
0: 이제 바베 나게 담죠. 나게든지 유기마시. 다 유쇼.
1: 랑게 바바 시어. 랑보고 총조종자 시마심 가르도.
0: 제가 지는 양극동 잠시던 거지. 촥하러래. 두메.
1: 녀섭제 심어. 시야 가르도.
0: 녀삼으시다.
1: 용아. 쟤들아 삼을 야구 수도시.
3: 저무디 티단 티드스베아 디간 팀럭 시라가 직수다 니다치오 산 티드럼 니 수레아 어 니엘브리 카르제소
4: 예샬라 디체크 드스 예오레
3: 니랄 팀마 카스웨 시오레아 라 타르브 구글라 디체크 드 하마 또 샤오다
4: 라 하마 카스 샤오레
3: 랑가 카스 셴니드 레쇼 레브도 수야 메 카레아
4: 게라 콜로마나다 녜라 꾸녜토스나
5: 장게 디네 디부도기 파르다디 체시에다
3: 데교르스 게비나
0: 어
3: 안 지마레
0: 셰스
6: 저 달레 녜 데시 따로시다
3: 어 녜 친구 다 셰스 뭐야
0: 셰스 셰스
7: 괜찮아
3: 어찌 기니 치르 좀 예배
7: 실로 좀
3: 요요요
8: 어찌 더리라 갈래시라 카베스르 시도
3: 보라 기랑 게 켄도가 망원에 갈래시라 가죠
8: 기니 원에 바보다 보고 이리 쳐샤 갈래 가네 니보 거도가
3: 솔
8: 인화 다들 안 권 리스리 니무가 총가 체가 진제 갈래시 무시 가셔서
3: 총가 세가라
8: 어
1: 총기 릉의 쳔베 랑바바 겐키 슬랍샤 제자 바베 간시에리 그거 왜 호르다 총기 용기 릉의 쳔베 호르다 나는 삼무다네 준이 쉽디기 라트비 단지 조두비 쇼르

0: 아제 리라 캄사.
1: 지 유유 화마르베. 기랑게 유화 치베제 가능가.
2: 보모디 기랑전에 락제 장구 쇼쇼샤. 드리네소. 기랑 기주사브다.
1: 오, 맞지. 나츠네 모솜체. 유화 예미오 창로 충부지. 난가 요마시.
3: 리베.
2: 제나 기랑 찌제이다.
1: 돌대면 난시.
2: 여제종라. 야, 가자 여보.
4: 나 기란다 둔다지 최도 시우유. 기란 내로 기내지 소자. 나 기란다 둔다지 최도 시고 삼시. 나다 회신 카카시야 거리니.
2: 예류라.
1: 노.
2: 기란 차례 나시.
1: 난다 뭐.
2: 너.
1: 백기 숨은다.
2: 영화.
1: 유화, 됐다. 小丽, 让别给 교시. 야, 让爹对啊, 念了出我的给我起的。
4: 봐라, 기란게 흰세리, 회주연게 우주탈기지에 가다 카카치고 있어거리. 니 아무나게 가 남아야고 쏘야지도 미스치 싸게 두겠는 거리. 이내 탄다, 나 퍼리 주오메, 추릴린 맵차브리. 이내 가다 아무나치에도 키나즈, 커섭도 쓰나구유. 羡慕도 나 회전다 카카치야기 주로 니기메
2: 어 빙제 재미
4: 오래봐라 계속이란 난카고도 너 뭐디 나래 걸릴 서이 폴론 고민이도 니 암라라 그뒤 추네 뒤뒤 신의 회전다 카카치야 주로 니르쳐
2: 도스고다.
5: 됐다 됐다. 라고 예단지 좀스 제도 규르우지 라고 도모주가
2: 녀랑다 게샤유. 다과 녀는 안 믿다. 다랑 나르지 좀나 용도. 야, 달랴. 셔. 라가 차용 봐. 게라님도 신 맞베.
4: 어, 게라가 신수 요제 레샤 숨기. 링카 요비.
2: 도시, 도스네. 랑 게라 지시셔. 고다 녀나 지용로. 我同大徐
4: 허츠이게라랭게 光大都站卡略国 吃多那年一遍
5: 규규규규 겐슈메프라지 我最卡的其实你 디치 看不行了
4: 겐라키나소 시라圈的却不知 听着的卡亚乌都给
5: 디기디기

0: 김해가 고수 말이. 나리 이내자 소재나 이내자 예지게나 전다 장마 아주 신고쇼. 야오모 주민의 잠지쇼로.
1: 디들이 리버나 나라 뽀기지제 대아유자. 이내 안 나라 아직 롱댄댄지.
0: 기란스 나 쇼신 약라. 탐불 빌어줘.
2: 퍼스트 교다.
3: 왜왜 네 보고 하시소.
0: 别走开了
3: 别走开了 같이 가도 그래. 처음에 그러네.
2: 야, 네가 알아서 그래.
0: 처음에 그래서 가시래. 대샤 소전하는 내주 상가 호중에 계급세 줄 교도 중샤 내주 님지 지르사 변토 없디게 소전하샤 변모토 없디게 접수공세 당야샤 저 맞아 소전하라 로다 하랍래 그 셰브리 리디지아 제도 안 쓰던 거지
3: 말해 말봐 맞아 쓰고 말다 라 안낭다메
4: 안낭다메 나도치다 니 로드 제샤오 체메 수지
3: 로스 계셔라 진짜 신유르베 알바
5: 아자
3: 어째 야, 신나지 마.

0: 흡수.
1: 수지.
2: 아자.
1: 쇼칭요베.
3: 네 계란소 덕궁암수요. 좋았어요. 아.
1: 아, 네. 야죠. 아. 됐다.
3: 야죠. 롱마지. 먼저 라오리. 딱봐 라고동봐 요제. 계속 나서 워리. 세비스도.
1: 아, 시베.
3: 라오리 과친소.
1: 아, 네.
4: 데메. 렘소.
0: 어, 내가 밤을 치고 오래 봐.
4: 네, 내가 밤을 치고 오래.
3: 내가 밤을 치고 오래.
0: 어.
3: 류완才. 마트시. 네 랑게 엄청내 태는 모두 대용 말베.
5: 네 랑은 쌤지기. 씨, 라크도요봐. 네네랑.
3: 랑 고고 수수디데 쳐마데. 로디 파괴제. 데 아라톤이 용어 두게. 샵디 무슈다.
5: 네 사바랑.
3: 가리랑 삼바. 당샤보.
1: 쇼치. 저저저 보시하죠. 콘스 두르죠.
3: 겁고 유 가로래. 톤톤톤.
0: 喂。 상가지 딱 바랑 로제르바. 산준토도.
5: 나지나 쇼지 트레넘규 이호도.
0: 야, 땅아 쓰게셔. 렉준님들 제비나. 나라 심제시라도. 너니니라. 락제여래. 잔락제매와. 지마 렉주 제비나. 랑스로들 비그리. 세송해.
5: 샹데지스. 대시라모. 나비리스.
0: 세줄 상가 준도 당통마리. 왕샤오텐스야디. 미야가시제미도. 이네 소체 상처다. 자, 코르칸 두리리. 진이 내부 지금 면사. 자는 네가 열어요 말해.
4: 하, 여 말이 여 마시. 저. 네야 삼 도스던 거. 나 네가 괜히 여 마시. 라게 소체 구질 포도 당자. 네가 지슈들 하지.
0: 나 시미도. 다다가 총기나 내가 주고 여자. 소르네 주도 칭 말해. 제일 나 전랑 부득에게 균지 치리.
4: 저. 네 제나. 라고네 삼단 켈 빼리.
6: 주샤.
4: 헤. 자바다. 인화도 챔부챵지. 인내동도 미숨을 내가 요마다. 매환탄도 주주리. 가부챵아 저기 요마지. 딜레 로카시스 레크지.
6: 어. 야면의 부담냐? 아니 뭐 로스장주. 랑싱술레 체크지.
0: 저래. 덥시리 약도.
4: 아, 다 지샤 지샤 지샤. 좋아신 다진의 시에나. 저. 얘라 깨지 많이 없이. 계란주 나그네드디 부고투 요마리. 각자들 랑투어지. 세수이 디제셔. 메미지 탑교블레. 마크웨지 탑교는 도셰비. 메미교비바 개어마. 마크웨교비는 창마사브지.
6: 금세도가.
0: 가래 금세도스. 라소소마체사. 디르셰워르 봐. 전부 이나 랑가 북초직스다. 다리 세 뉴사제. 마사 오승도에.
4: 랑과사도르. 소스타 예토미도.
6: 로리자 시부요마지.
0: 좀다.

0: ngaran zhe nie le song bu yu hua le le ge zhao da di ne nie ge zhe song a ka zhe da ba dem zhe shu yin da ya ngaran xiao da xin da
1: nga me do de qiran su ge bu shu se de do ka ri me ku de qiran su chi yo zha xi bei tong da lo nie guo le qiran zu dem zhe cha ye bu shu shu de wa yo gem jia ha du
0: 알았다. 지지 세상. 바브라면은 아주 땜지 진도 요구 배. 야 봐봐. 갈로인다. 아치. 야야야 봐봐.
1: 근데 전에 샵다시 게 물어봐. 야야야. 이다.
2: 이다.
0: 아씨. 아씨. 아씨. 아씨. 야. 자가 세우유.
3: 아주나 문제 화요.
0: 문제.
3: 녀들이 레고네 고민이 더 시합이. 선이 파체고.
0: 년지 녀가 바스라 주에. 초다 가시.
3: 분개 닥지.
0: 분개 닥지. 낭지 생겨시 배. 개코 그이제.
3: 무차.
0: 무차. 무차스 개코 그네제.
3: 다니엘한테 두시오. 小钱 와신규비. 小钱. 小钱게 드릴 내용을 나 제가 내주. 인진 아주는 봄보다 카가 좋으시기. 도도 그래 아마 커서 룸을 고이시기. 아주 아마 물자에 없어도.
0: 제요 마시. 카리스 제우제.
3: 나의 전도 미도. 이내 니의 내용을 제가 용구도가. 아마 달래 장차지리. 개시 신랑위나 나 장차 등지 세우래. 오늘 제나 小钱스님 부디 흔히 고백하는 역시도 나가 비. 이내 아주 낭 봄을 미윤에 담봉 어 주미도
0: 아 진아 라주 봄디 소와 대롱네 파르제 시비스도 가로지야이 람주미도
3: 노
0: 라고 시제 칼라스다 야
3: 라라노 가리다
0: 세르장 가지 라죠
3: 상체 실라 아 상급소양 뢰데 더디 당아 돕제레 초 시비스리 아 타샤랑 갈레시라 충스 더도 완샹구즈 나르제 완샹르드다 싱스이 레거다 장축부리 이내 십지 쇼어 주노 오네 꾹부 꾹야르다 인화다 두르더 제브리
0: 장게 나와 주고에 인화다 란화 바크시샤 마세 자자 주도와
3: 항상 가리고 군이 맘에 니즈부
0: 완샹 란화게 경라단 교시 시무도 밀로 요기고 주나 낭다 민도고 라리야 켄자 치도와
4: 장위화 장위화
2: 나게 담배
3: 어 랑게 등기
2: 네 랑화 식매
4: 유화 가사가 니 토저르부 네 어고 장자 양랑나라 나 양月四个月 所这苦主义
2: 年明肯这四件就
4: 那是重不着不 然了玉华的 然阿家明了英华撒 这么着 玉华 然所在立中所撒 听到某个云雨鸡马是 以内俺们这么些 听到有那阿菜阿学习 俺云西拉雨 马赛听最严流了的 强迫西拉雨
2: 也是啊
4: 接起马是
2: 严流了看不撒 用呗
4: 来个云西阿学啊
2: 给留了，
4: 给留了，给留了，对不对？可这就是。多少年没人丢了，俺都俺都是打了呢。哎，多谢呐，给留了。江玉华待遇呢？可这是叫陆队江玉华待遇呢？
2: 啥日子都，我才见两个月。陆队
1: 玉华，爹常这样一，怕脸着。
2: 你可以买吧，没见那里牛马子，把别洗洗等个子，牛马子怕给狗。
1: 啥马子呢？不过点几个子。
2: 小刚。
1: 陆队
2: 玉华，
1: 我住你。
2: 小刚，我没怕这样一。
1: 干这个哟。 Tisu jejo.
2: Oh, di, di nga nyo bi, ma ji, yang chan ki ji jo di, ma zo je jo.

0: 대다. 내가 수업도 사업도 근처에도 님 좀 두게. 당하고 사업 수위. 로가 체사. 님은 털이 내서 지도 매배 년지디 배트 죽지 입시. 다지마. 조차능신 교세이
1: 아마 먹기 맞수다.
0: 다 먹기 쳐 마시. 나는 숨 깊다 주지샤. 네 자원이 팜기제 표신스. 다네 소응아 전날 시들 현자시.
2: 지만에 건주머 좀 이자라 내 것이다. 네 랑강부 자셔.
0: 어찌 신소디 유화를 시세 등도와 유화 보면 시가 잘못된 전시.
1: 让 주저 양月月 녀가르스척부유나 장상기 봉무징아 지리리시제
0: 양유 유화를 가부유부치 저하경매저
1: 댄댄 샘쇼빙기시
0: 이내 유화가 바바 십각수요시
3: 양月月
0: 랄라보 갑디 자투어요
4: 바바 도스구다
2: 요 랑하치가 용바
4: 今年重庆用了这些设备人物与程序的娘子效果为人物托从多金这个路肉的长策东西入迷这个娘子效果为人物金这局节长策公司这个的给俺去为娘子效果为比例的出国一级这是年龄节操作今年娘子两个男人和熟美所在那了同同俺联系他与把不让个局长去写着

0: 哈，不论那马古达，不论那马切不切，那边家铺的呢，两百的马些，那么才把军队记住吧。
1: 阿妈，弟嘞，阿们两个给这些吃个酒，给这让爸爸去养护些，干当兵呢，你老不啥辛苦。
2: 吃了你个。
1: 好了，阿姐了。
2: 阿姐，
1: 阿姐，先拉去一边。
2: 哦，
1: 俺要多吃点些，今天就吃些，吃着些的。
0: 那是，
1: 俺呢，阿拉都对你们都是要采点水果的，让给呢，担心根本就你去哦，也难吃过些，得让给你姑送过些。
0: 到时过啊，你也跑不起来。
1: 阿姐了，有些嘛，
0: 看的，叔叔三年一把，爸爸买张地了。
1: 啊，自然呢，绝对不是偷么子，俺也没过哒，就叫到孙阿姨给。
0: 听这说话，没看见个。
1: 俺孙姑一个人，嗯，呀，欧拉，阿姐啦，莫让你，牛是啥子这些，也没去啊，呵呵，真好了说。啊，嘿嘿，是的，欧拉，阿姐啦，他的，你把你吃了面子，你听他去，今天你给国顿说叫哪说？
2: 江山给帮我们吃过嘛呗。嘿嘿嘿。
1: 民族所在那里，你写起来准备吧，让给大家了解解单位呢。民族让了咖啡有没打嘛呗？哈，说说就我给，我做给点你呗。
0: 大师，俺们这钱有嘛谁？俺们这钱是给些人嘛的，新做的，卡的，加卡不是我谁？
1: 学生，俺去那你菜的，去许多了学业，俺老们上乡下街外头，你是透过三轮门做的，莫让他，卡罗是去出了钱三去。
2: 人家做土司的，莫让给俺搞把鱼食呗。伊那天那你托的不那西，看到俺你搞着吃白水果，你写信的莫让给俺，全部被输赢。他那包厢那给俺，没必要不说土吧？既然一起对。
0: 上个兵家部队，军大的这要来的三不三不穷啊！
3: 为啥写吧？你话说，我那军大有病呢，我你早点过来呗。
0: 阿妈，俺出汗了的。是，
3: 阿姐啦，起来休息，安逸的，安逸。呀，你去喊哪座？哥哥叔叔听见，统统俺妈去迎接。
0: 阿姐，俺说不去的，你去请不来吧？你去喊哪座？欧阳啦，兵家铺的所在那苦竹片子，打把俺弟弟的。
3: 很多样式拿了点心的，吃的干啥用的？爸爸现在俺得的些些些啥当酒？等我跟这钱不够些。
0: 你我妈了，没搞不清研究呢，得打不上是不？爸爸也叫我谁？爸爸给压过嘛谁？
3: 爸爸阿家让恁去三木当的要我这，伊那爸爸去多吃的。
0: 明天让日我去的，让给搞不多个。
3: 我，你看看心里面，伊那孙哥们多。
0: 给些年干不也？
4: 钱能干不要谁？上一群去买单，肯定得了哈苦是吧？
0: 听俺家长的周强、罗群去买去，俺家长前头呢，俺前头没多。
4: 伢年过生日，俺的对不管哪样事，单单的人都让给用多啊。有话，伢让陈国请的，没得让日花钱要卡住钱呢，怕打年前消息，让兔子些就给我买的花去。
0: 钱呢？拉不打呢？用嘛的呗？
4: 用嘛谁？哦，光不缺那么重啊！你家吃完是不是？
5: 既然走了，就加罗马去。你家经常做广大落地，我是不是个？俺的身体个。哈哈，让爸那个落酒节目多呀，弟弟的，俺些都是话。嗯，啊，玩笑。
4: 老，对的。不过昨天钱不差差不多。地里让，说说什么东西呗？
0: 吃烟药买吧，三不打买，有些呢。
3: 喂，俺买不起孙，让去采集呗。
5: 啊，
3: 莫搞了，看那个包那个，我们自己种的，老。梅花小瓜，干不出来吃了吧？大哥是三叔，现在怎么个的呗？姐妹，什么？电视的，你干不出这些的？
0: 给不到钱不的，说说的。
3: 什么？让三妹拿我的这些呗？俺年轻不多哎。
0: 连什么那个什么的，你让钱都一，你不着急。
1: 小哥，到教室里去，你自己去，什么干干嘛去？
2: 莫莫让个去学的，陆军将美华你也给受不着，俺偷过去吧，你千万别去嘛这边。
0: 让干部吃么差不的，说说去。
2: 呀呀呀，什么吃么什么的，吃么你们没？呀呀呀，
0: 干嘛来你是都？
2: 什么？你阿妹让干部追你们呗？哼，给他面不是还是？
1: 小哥。莫给咱煮着吃个。
2: 莫，俺就吃不下不是不？
0: 也可着是，你爸爸俺刚不养死煮鱼，让俺妹让刚不煮我是，胖极了，你阿妹俺刚不煮出来要嘛是，让爸爸让刚不煮出来要嘛是。
1: 梅花。
0: 啊，小哥，你盯着生面。我这啥事？你要注意的。
1: 小哥，梅花姐告诉你些嘛事？我，
2: 莫，你爸爸可真学识。
3: 到我身边才多年，中国人年纪心中疼，啥事前辈，将军堂前安顺边米秀盆店，西昌孙家陪同的奶奶陪同前瓦堂，二里小事公司团结前辈，一些孙家安堂不停的，中国经济米秀盆店，期间都双脚孙家陪同了相对许呢，听堂部准备特别安，你住全部的。
4: 英语西部江南张堂山，泡沫茶歇三步一年落，阿爹一点五点有点细。这一今年落了点波数，去年这次半包币百波，几间托呢当地豆点丁，接着奶奶高狗公耕股，接引我呢季节交现金，接着家呢主政政治照，娘把着呢自责早在增，打折站呢发翻非吩咐，屋企里边查柴铲车撑，屋店站呢呼呼苦苦苦，安店站呢河坡更安征，屋店站呢虚雪寻虚虚，一店站呢一忧摇夜莺。店家站的阴阴烟弯文，那一站的昂迎中庸生，一个工作参观老百姓，扎大车站用油白嘴去。
0: 要得，我来看个是得。啥不讲白？
5: 玉华，
0: 啊，
5: 那不听见，小事先别。
0: 三茶，
5: 你们都看了啥？主管是个什么去？
6: 玉华，
5: 玉华，俺是你主管的，对啊？
0: 对。
7: 你咋记不记了？你听着哪个张兰又是在挂电话？
0: 对。玉华。
1: 电流了，咱心都好不听着，还接送。
0: 嗯，看钱没送，
1: 看前面叔叔好过么多个。
0: 嗯，
1: 这下这下，大家先两下用，这是这是，两下用。
6: 银华。
5: 赵大山，新的连锁啊！对的，你从俺跟这到。
6: 哼，要多。当然，从派出所多啊，啥家要东西啊？让大张们能拿用嘛是？我这从这到。
5: 常务先生，看出咱做干部了，你肯今天的新密度，代表起了张妈也让我检查，谈到二十九，从俺压力也注意。
6: 银华，这是的嘞。
5: 就让这是的嘞，行的。张皮个要个胸大，
6: 呵，我谈到重点的重组那物质组解决起了那个月，重组所属组嘞取缔了谁？通过卡里有呢点点我们是呗，忙起创建面建设吧。
5: 我谈到突然要个是开不起，别准前面去过参谋处不相信，听从所属团结，可对重建那企业界总结一把，我能是从家做。
6: 叫人的，叫我重建那立不起去。
5: 啊，那么对的。
6: 哦。
5: 不里也小，这个参谋家那些事哩。第二，你做些对，别做那样事。第三呢，你脸上性格落些人。第， 这个事情对别人的压力不过大爹苍茫第一个是压力长我现在我提醒这个事情都等到这就让谁养我就从今日这里五年你爸爸点这学姐听见你们的给你们做起来的事情一下一年就不下去到新人主任给这个事情给他好过家就让给你爸爸一起起来起来马上你也过苍茫是给不起切张空子新鲜那么的苍茫我这就
8: 前年要是不从那给不上长没有的对的给不上的给不上谁你那俺女婿是来读让给哈火车人你爸爸两个去读洗不擦过是来要谁给谁你多是那边呢爸爸啊可不都是来等个谁我那想让爸爸来女婿是来要谁让给那就是哈比呢快他说真正去了吧
9: 爹谁老爹不谢谢给女婿有个东西
6: 就叫肯定用吧林卓一
9: 我呀当个主人的呀呀满足的练不到个主人呗跟这些呢克拉斯好说不先生个姐姐你们都克拉斯克拉斯大妹给了你联系去俺们都联系大鱼主意的啥人可对于你练不到个那么啥主意叫大山叫叫叫啊哟阿姐从做上街擦死呀格雷克斯小王
7: 到时候你从昨天还注意从俺两个住啊行吧能打么个开心吗去去去了他这个他是有么子可有藏的我们呢可把票数点乎哎樱花带雨了去呢来来来行吧一年樱花色的天才这终于了不得起年生别扎死哎切咋也免得年樱花的吹度要谢谢给俺公主继续个
0: 有事我来行他的团队的要求出去了破连的马拉比呢我最公司的穷苦强迫的休息一下吧送到班里查查加班去个这些事了啊老子能打不过从昨天等明白当马上天不开始天不如还都工资吧给他做一起鱼哟没得当钱去吧樱花接下来路查书你们都清楚啊既然找马上别让笑
7: 俺去爸爸看对象还不是来好些，你也行过，让爹来送俺老舅。啊，前段时间休息，你也到时间用。
9: 用完。
7: 让可立起来。呀，当他爹没说，人没得对的，一个也接对的，然后前段前面呢。
9: 娘不是去啊其他多要么就能恰在西屋去的
7: 前面可是走了要不然也免了也想了送学呢俺就出发前去要嘛的给俺我在想对刚才那个月子点点片头嘛的也免了捏了接着的书柜有嘛的新接给你用过月子主要要嘛的对
9: 喂家宝啦前了还是个月呢来到学啊家宝可把来哦苏良嘛哦嘿电话了星期早上来你打起大亮我在阿家原本七场不送啊七场的阿家的给我看了当过去的羡慕到阿家的我们家我去的记不得给我还是不清楚啊
5: 卡森你出多你也见他点你阿家人出轨病俺做团大姐肯定是他就去过面三不大没干意阿家人气差出气死个你就喊了多比例的组织们大大顶不多钱要是洗不来不得我认你也打消其实那天见面的呢总算我用过意有些天王王这里找不着星界不不起的用啊用啊阿家我自己让卡家用吧大量了从所家用意我自己让卡家用吧控制的那对多数度
10: 爸爸提出名度现在俺也当去我那钱控制谢谢他们有什么喜欢的用啊给你两个钱你从小打家钱大量你做好多比例的我有组织大大妈的子拉过跟你抢过面羡慕说嗯得学的得学的呗哦得学打不得了吧得学的原来下手现在通买这些大个小的通买这些都是当兵的起码娘是吃好过要是电话了电视片的
7: 叫你亲戚哟让游戏
10: 大大呢爹们都
7: 还是走
5: 还是走
10: 爹谁的
7: 아자 내가 붙여온다 신경 버리자
5: 아 인기 마시
7: 아자 신경에 배주단 유 마시 우주제 배주단제 수업도 교나 내 저 러지 내 견디 수염도 저라 신경에 붙여온다 저 신경도 손에 배주단 유도 더 동아조 투수시라 라미 봐
8: 아자 다량의 셰프다시 급지디게 람사 배주단고 유상 아자랑가 노즈드지 쇼니에 요르베
7: 제상자 게라가 키비너 나가뷰 나베마세 직체나 비야니고 요리
5: 딘저가 제체나 배주다야기 탑시신다 요르베
8: 탑시지에요 마시 신지디게 람사 지오리 야메는 미시다 지교리 아자랑게 딱제 영마셰프지
5: 아치 소지빈네 소소 먹고 티뉴유 내도 딘제 라유현님에 창수님아이이지셰샤수
8: 아자 도시 나다다량게 뒤즈강한도죠 아자랑게 람사 지슈
7: 제아자 다들 지스 봐 제마 아자랑게 십시시야 마십시 오르다
5: 용아 대딩게 자 지스 견저 숨스스 나 요조이 주부니 뭐 마우시메 증마사
8: 아자 클린다 달랴 나라니 삐리 쏘아줘
9: 요 내드디 근데 탁주셔가
7: 니에데나 젠데 신춘주지게 탁주시 도리
9: 디귤로 낭담이도 쏘알비 주단지와 내려다 세그디 쇼부시라도 타링아 셈시라 섭인구이 장게 다량 가와시겹제 비게 근제 숭소스 기지치다
7: 레스 니 람사 친구
9: 육쇼 육쇼 점고 도스네 니에지구 휴님 하죠 주시
7: 레스
9: 하
7: 아젤라 차례 넘기 위해
5: 보디나 딱바 대형제 갈래 거우면 누구해?
7: 허지 나 키란 따가요 봐 갈래 가야 가리요 봐 그리나 아젤라 응애 내게 두주다 두제 요비 시에무도 고려나 리에다가 개장라 두르삼시 아젤라 키란게 나다 유화 가로 직추로스 개장라라 쇼시 필요나 마타사 리에콩게가 냠수시 링구로 제말에 캐시토 고부추나 nghe làm sao như thế chỗ phiêu gì khi xây thô cũng mà chuẩn bị nó nghe muốn thì về chuẩn xí kiểu
5: làm ra chả khác đâu
7: nghe làm thế thì mi yu yu bé xí quá thấp chỉ chủ động xí kiểu gì
5: nghe để yu bé
7: yu quá chỗ khi nào xí đó nghe kiếp suy xí yu bé xí được
5: cái chỉ nghe đồng bát thì chỉ chơi được tiền không dùng được
7: thôi chứ nào chả là à chả là xí đó 키라는 단도 보모 회주모도 요마지 타네가 키랑 보다 캠에 키랑게가 남세비너 키랑 풀 남세다 지구지 제는 하나서 대신 끼베 소화기야였다 라
5: 부디이나 민노 세중아 장창러 보모 칸예 지무도 요마지 디랑게 디르도아 싱소르 카드치야 년낭다 뭐
7: 아잘아 도잖아 세 아젤라 키랑 공연수 씨 나인다 나인 나이
5: 장가 용도
7: 봐봐 낭다
5: 쟤는 보르도 녀쟁이 유 보기 겹시이
7: 아네 낭다 먹어 내 여봐
5: 오늘 봐
7: 오늘 이
5: 보디 이너
7: 야야 어야 야
9: 간대쇼다 어야
7: 클린다
9: 클린다
7: 대기쇼
9: 다리야
7: 라 개라 간나가 펴봐
9: 여 나 요거 초마리 배야 그렇지 아 대장은 당부인다 나 요네 거스 쇼마리 배야
7: 허지 딘태 못 쓴다 거스 쇼드쇼 키라한 피해나 나 갑시라도 키라한게 간 줄에게 고치는 요리 딘태 라 씨마루
9: 여 요리가 라서
7: 아 개라 못써

0: 탁초 돈이 야 그래.
1: 버리게라. 피기 쿠디 냠사저유 시카데게.
0: 용아 용아.
1: 시다 디쿠디 지천에 사스.
0: 좀 제초디 시작하고 송사. 내 줄 하티 부요리. 조르슨라 디테로. 내 줄 하사. 코네디 마법시야. 주자라가 나이 지시라치기. 제자 좀 제초디 장가 아샤 쓰제비. 나 누슈시라도 내 줄 하비노. 나 밀 돈데 싱마리라. 계급리 경고 첨부 포나 맞지 견류 수용마리 제마제
1: 결라 토템나시 아자 인화게 그뒤네 신체 급자 뷰타고 시라 얘기 나 로드게 냠스타소 다 파리캠 내대위
0: 지샤 지샤 아 달려
1: 라
0: 녀고 뒤로 인화 피게 내주도 슬랍자 왜
1: 라
0: 카릴라스
1: 수스도
0: 수셉 주도 여마리 내주 슬랍자 왜
1: 라 여마리 인지 내주 라이어베 쓰나 내주 친친시라스
0: 되다
1: 드리 아자 데리드 감정 치라샤
2: 시바
3: 어 잡으리 감니슈메즈 치라샤
1: 다그리 드디어 간 내두 탁주 지그 유자 아자 시스체네 레자 투쇼 치무소 이네 니 아자라 돈 내무지 균주 세비
0: 격지 셰도나 니랑 아타바등 마다

0: 玉华，爸爸，养多钱不？他说你也吃药没？你也喝些呢，让个年年治吧。 양상의 빈자 복디, 라야구체 뉴스. 복디다, 저와체 초모용라, 가로 대회 직 초모용. 라가 고중해. 내 두스터디, 복디, 인도 합시 세미도. 저와 랑게, 아자가 랑가디, 멋있는 성비. 랑가 고중해.
1: 응, 고추.
0: 유화. 랑게, 고민 소미 시가 제배마도, 썸주 시부도 와.
1: 딘제 마지, 나 체대기 응아 가쳐오제
0: 랑가 야마시는 체대야 가르봐 아 유나 당마베 다랑가가 심제마스는 용도에 경화라 니디 포모르다 랑가 아자식 되다 부구직 체야와리 타부도 갑디 큰님이 도와 엘하부 여러베 아 랑심쇼시 주의 양스 니디 랑라 카게 진예 가수셰비네 야춘 시교 어마리 라
2: 玉华，爸爸弄大个啥子烂钱还是个？给这些女佣们读哎，可不得对俺能行，不是去，可给你买的，快中哎！
0: 我老婆去给写单子来着呀。阿哥斯，给这些，
1: 爸爸可不去。阿哥斯，
0: 玉华，
1: 要叫马丽。
0: 어, 디리, 나 내자 집이. 다량게, 나 정말 시해수.
1: 봐봐, 디.
0: 아, 진년 나 시해주다. 디리, 인구주구 주장라, 칭아 서용을 폐지 나 채수. 랑가 쉬다, 갈수 없자도. 공개 나, 예왕샹라, 기나스 장상게 총기용 인구라. 내기 전부 표요하래. 네, 딩조야고 같이 참여도. 더 동광게 장인화 루드웨야 호지래. 미야고 유배 마세 다르기 신세 급지득에 야고 실하담샤 송기. 만능원에 세우 실하초. 간다 광게랑라 딩조 전부 실하지기. 시에삼에 나 시에삼에다. 랑동아 당사베 지러. 랑주모동아 당수. 루드웨 장자보.

0: 내려봐. 시주여봐. 록규셔봐. 표준기 칠레 민들이 송게. 라녀다. 야오시라데 송도아. 원래가 과착자용아. 참아 내럽지 중말배아. 네 뭐 주비이나 다른 시 유구르배아. 어 유말해.
1: 봐봐. 상시단데는 네 워마 바바랑게 주제 경사면죠.
0: 길이 네 뭐 채비나 좀더 톱구르배. 톱시마리.
2: 아자 인화 괜찮아.
0: 어 치즈 네베.
3: 强子罗列杰克雷克给阿拉通过三个阿拉女娃主意罗兄对阿拉女孙的个个里小妹哟谢斯那你多斯通过俺还老是主意啊这么主意把不然你们都动过
0: 用啊哦我的特地大量给俺谢出让对俺媳妇等给没得吐不吐死给他都你阿家也会有你也会有阿家樱花批个也会有死因为特地让七九来下死给这么的是不是啊
1: 爸爸, 장호씨는 테리 내 주 침부시 라조 세수.
0: 아.
1: 테리 무슨 랭가 주디? 딱지 시야무주 레자기가 주디 신상무 샤기업자. 더비아지를 자바다 다량게 두주 경제 신 샤기업자에게 집을 없이.
0: 테리 원래 샘 집을 춘 마송했네. 내 주 침부라 마송아.
1: 라마소.
0: 하, 잘라네. 뚱아 춘 당스미도. 나 룽게 예용아.
1: 쟤는 니니 좀더 돈이인 배?
0: 어, 니가 삼로스다.
1: 아, 다시 돈도. 아, 나를 없지다. 되다. 니에 드링깔레 다그랍겨. 장고 장사제 드링 내주 밥이라 니에신 쉽지. 장고 장사제자 뚱아 땅을 잘 마시.
0: 응, 쟤 니인 것이다.
1: 아, 영아.
4: 지겨시라. 나 니면 가서 고스. 더도 고우르베. 녀저는 장인과 레공 쉬야디. 먼저 집 사부다 줘도.
5: 집 사부다에. 집 사부다 군이 저와 하려래.
4: 군이 배지 멋있게 유스리. 집 사부다 먼저 지니 류조 위주 봐.
5: 제.

0: 같이 가.
1: 겔리올라. 디 유화제로나.
0: 어찌? 장가 말 내고 시작했어 수가. 나 내가 된 거지. 근데 수야슬림이 봐.
1: 어찌? 아차 추추.
0: 야. 잘 계셔 요래요 말해. 언니 스베스.
1: 네 언니 추추. 네 계시면 가봐치 누데. 세모도 올리라게. 나 존나 로드 강도 갑지. 쏘다. 갈 것도 네 답시 담고. 이내 넘주다 미겨리 네 용마다. 언니라. 샴르 근데도 네 갑시 스텝시 세고. 뭐 고마다. 네 니고 슈브라니.
0: 제가 장기스다가 됐어. 세모도 네 키베스 있어요.
1: 그치 언니라. 뒤에서 등 하려기나. 언니라. 네 섭제 유화라 다도 막스나 줘. 답디 뷰디 마란 뒤라 나 야고 유로 망스로. 언니라. 토체나. 토체나.
0: 자이는 고시. 응.

0: 지, 아차. 연배하자. 여지. 야, 되다.
1: 여자 좀 줘, 여자. 잘다치가 여비.
0: 아, 지. 나 삼담 마시.
1: 얘나 삼담이다. 밥이랑 삼십시던기. 밥에 여자 약속당 쓰기. 너무 상면 딘제 삼시야.
0: 啥什么考虑？我还轮得多。一年恰恰赢不见面吧？轮我啥吧？给不要钱呢？对不起不好意。你还考虑？让老对要钱。一年难道他赢不到上级？老底个难了么？老不起？让个钱打打跌不对？我拿罗先也跌了呗。
1: 대수다. 대지 아자다 기수다. 담냐. 샤추주 말다. 돈도밥에 쓰면 하면 호야 같이 없지? 샤니마 주디. 공다다바 밥에랑 채가 주지. 밥부터 뇨조 채수. 밥아 돈도 규면 두에. 카사부 집에 모두 쌤 요마지 쌤문에 여우시라 요리
0: 아자 밥에 겹소 맛있다
1: 밥에 다도 부도 미치 죽어게 아란 수수 없지 르사 땅가 연 승부 없지 아들이 요제 주도 칭매 다로 인지 로유
0: 야 야 아자
1: 무디냐다 디디 라우동와 로마요라
0: 아자 랑무는 용마시 뭐 뉴마 대 방 아래 갈래 겨중 사토유
1: 아치 묘다지 아자 지금 같이
0: 할리다
2: 되게 정말 쉬스도 감사 혹시 잔저부 뒤에 권제 니엘레베 발렌트 먹음 제 같이 가 남청부 뒤에 겨우 말베 아
0: 아치 권비 있나 내가 저도 좀 보셔 삼수 비가 자유 아 아자 초공사 아자 스페시
2: 아자 감사. 나 아자님 좀 있어. 남녀 아자랑 거 다 마시기.
1: 야호 쉬자. 지가 딱히 중아. 부모님 좀 있어.
0: 아자. 나 주제 내 같이 내시러 와. 또 녀들 저 더 그래야. 주제 더 할래 삼. 아자, 쇼홍 뭐라 나는 물어비나 바로 로사당가 님도 치우기 들으베
1: 영아, 나 못 해 이네 말로 걸어 바바 럽치 올다 심도 귀여워봐
0: 야, 리영 겁제 마도 수수다
3: 야,
0: 아자, 리양사, 니 초보야슈, 마우 마신샤모르다, 얀저기 별명거든 장인화지.
3: 아, 아자, 감사.
1: 아지, 니네 샤모마시.
3: 예미러, 리양스기, 나담니 초보야슈이, 딱바르시 아자랑 꼬르시기, 더도 아자랑 대구시라시도 와. 니 아자랑 대구시라시기.
1: 샤샤도네 이베.
3: 어, 샤도네 이.
1: 담니 할마니스, 나 시샤모르다.
0: 아자, 저거 나로토마시, 로사르. 님도 체험 들으베.
3: 아,
1: 저기 상무님도 쇼. 가서 쇼도 쇼.
3: 아자, 야자.
2: 예. 도스고다. 단도 좀좀 먹고 돼도. 니한테게 좀 잡치시. 알레레가 치시. 거주에. 원도스제. 아, 원도스. 야시라 친스. 야우도 야시라 친스.
4: 아자
2: 양유 양 같이 가면 봐
4: 맞지 다등아 권자드네 저 리라 도주 관계된 다유 기라나 로슈 아수기
2: 알레 天朝多啊。

0: 어찌 쇼그네 가쳐유베 야 신소 쇼그데리
1: 오구나
0: 다지샤 잡으러 찬주워시 칼레 시우시카도가
1: 나포격송사 렉티젤 칼레카야 가르유바 아잘라 사부사보다 남청무도 야테나
0: 요 봐봐 쇼세사도
2: 两个 学的, 不过的你考试过了啊, 过了三个月后校, 爹爹没说,
0: 枪队呢, 枪就行,
2: 英华, 不过的你, 全部写上都, 枪不接触了什么多啊,
0: 爸爸, 电线卡扎古人,

0: 자제. 여쇼 여쇼.
1: 아, 진짜.
0: 여쇼. 디, 징가디. 나준낭 개규단체네. 쫑스고도. 용아 용아. 사오지미. 자다워게가 요구. 요요. 되아.
2: 인화. 지시름이 쇠차스.
0: 갈래카스.
2: 난다미도.
0: 샤왕.
3: 어, 맞아.
0: 77제. 자라디게 보로스다.
3: 용아 용아.
0: 어디? 샤왕예. 사브드교이. 도스네. 개쳐위베.
2: 난다 요마지. 디토랑 알레랑 쿵크리. 어, 인화. 어디? 잔인지 뇨이스도. 미대 가봐야겠다.
0: 가봐야겠다가 년진이 도와줘.
2: 예라시오. 장터다디 치도. 년워시 뭔고 체제 라스쇼.
0: 장만. 라러 마차베 잘라 여주베. 닝고 칼라당고.
2: 닝고 칼라 성매. 아니 님도 중로면 같이 조유.
0: 가시소.
2: 남자르기.
0: 아. 아지. 겨우 겨우지. 대리 낭다요 마시. 대대 거시.
2: 나 죽인다.
4: 喂, 조고,
3: 康桑,
4: 기라주 진다 장라 대두게.
3: 나 저 진다라. 보르데샤 니케당고.
4: 요쇼 요쇼. 됐다. 얘나 계지시야유. 도스리. 나 겨지 진다 가로히.
3: 알레.
4: 니세 호노 응니 쯧부터 쇼 체상 수수 총카주가 신샤.
3: 알레. 에 시스.
4: 체스.
3: 체나 케랑 송가디 진다 오마르베.
4: 라가 셰다리. 도스리. 제만에 니랑 다 오미는 거를 자극 고민이 길어. 지만에 깨부신다 그 새가 용보다 수부소가 용구도 너 나 가봐 깊쇼
3: 용아
4: 디 다와디 자응위
3: 아 타지
4: 디 예민자인
3: 어 레스
4: 나 가봐 깊어 마칩시라
3: 용아 걔네가 오늘 샘대 심는 것도 와
4: 디 탑심이 또가
3: 이내 응우들레미나 야호라 아유
4: 아 지게지 말이 나 진다로 진다가는 용시
3: 아 용아 용아 진다가는 얘기
4: 총가디 만화주가게 주도네
3: 말해, 민니도 턴도 아자야스도 와.
4: 아, 아니. 라게 야오제 주니 이징 아로고 차오르다.
3: 영아.
4: 인화.
0: 아지, 저 슈비아스도 대한 제스니죠?
4: 나 경고도 와. 라네, 총가신주 드레스도지에 용보 가주도 와.
0: 용보사디 조메 머시 수수레체드 갈레카스도 이내니 나키부도
4: 게스트 야오시스 장암자도 사차스 나 뒤주도 스트다 게싱에는 아 총가들이 심지도 슬라비다 녀라 직제로
0: 저 시비야 장게 심사지 봐 야스기 나를 주고 송아데 주 장게 하고 마지 좀 제시라 유베서스도 자리야 쓴다 님아 잔자네 시라신초
4: 랑게 나 그거 없지로 나랑 칼라시겨
0: 야메 도시 저랑 개마선 예드네서 니에 칼랑아오
4: 인화 랑게 나 메모를 넘는 형도야 랑게 깨부지 그 쌤 신기비야 라모토비나 니에 쌤나 깨부큐는 미도
0: 아 저 슈비야 라디에 시사러 나 롭다 심니메
4: 전 얘랑 커두시오 나 당동군에 우두 텁세게 내야 이렇게 알수 랑가 얘기하자 삼리야 후스타로
0: 미디 가리메 후시 어시 이화 용배
5: 잡아 나 대유에
0: 뭐 레가치기
5: 잡아 아자가 다가래스
4: 요 아자
5: 이화 권다 대 칼라소 아자가 제뇨가 친구 칼라 심부드졌어요 욕소 아자 자바르게 세세 저유 라잼 가시우유 이제 이다 아자 아치 아자를 심수 거 없지
4: 지 뱃인데리 아자 되다 아자랑 같이 가면 봐
0: 란다가 여비 아래 중보다가 연 너브리베
4: 지리 지워 좀
0: 아, 되다 让个老师压力也足多，爸爸再找不下吧。
4: 데리데 나도영아 당가 요바이
0: 나 가르치제 요메 자게 싱메베 샹우네 펑차러 깁샤체 데드와 이네 야오 가즈유네 수수 나 제용아 라장상이 보기엔 보시 오마 상면 쇼쇼시 나가 겐 키우다 하후이베
4: 하 나가와 유메드 튜 남야 싱규
0: 다리 뒤에 형제 전다 지모도메 다루 징지님도 나 르사다 가쇼
4: 로메 로지 하쇼레 야 조규메 피해디리
0: 부티는 우주 삽든 저 그제시 바보 로 겐다 잔나와 다음 마시 보고 쓴 요문도에
4: 유쇼
0: 따라 침부 찾아 아자가 세네 칼을 잉 마시 수수 다주 간다 你也是玩乱整笔 마중인다
4: 아자 증마사
0: 나 증마사 슬렁 마시 간주바바 증마사 슬렁 조이 갈래 가고시 랑게 잡아올 가르치다 타로 르사당가 교수러
1: 니 잡아당 르사당가 교수너 죽으리베 리 뭐시 잡아가 바베칼이 힘마시 니에 칼이 힘그리 이내 알레 딩주메다 니에 삼바 대 르사다로 신의 승비 이내들의 신의 호마시
0: 키라니 투부다가 갑주기 아깝대시 지게 원의 인사제 주미 인사제 가르 원의 이메 하고 해야 마시
1: 주메 요르라 덴베 요시
0: 아 전다디 랑게 카드시다 심도 저게 콘주 불러 나와 싶던 게 있었다.
1: 지지지 승인 샘나 딘지유. 자방은 이 팔을 세고 해매. 계시 자방 바베 자 르사당가 심이나. 하지 고리. 미게 통한 유네 칼사에 매치. 커지 쇼베 전한 제없이.
0: 아, 진짜 지샤. 기니 갑주 막 깼다. 님 지원에 갸리쇼. 최비나. 아니, 초큐는 요 맞다. 어, 잡잡 전주어시 따닥따시
1: 라이너 따바닥시 랑가조 라히마시 저 미드 제시리 인지 잘라키제 도절린 비슈비나 신의 이란 애들이지 흠

0: 장단 문제도 좀 하네.
1: 맞죠.
0: 예.
2: 칭게럽기 다오광 칠루니베 로디 지루 치동게긴 휴정이 류다오 고발라. 서리 정도 자도 야면네 나오기 초변 수남도 게라 다도시 단유티 니셰콩 지덥기 소괴베 내련티 네네 셰조로 총 타동 괴바 섬괴엔 타 갸주니 케츠 침신 체바츠 도와 시바니 최도 샹사괴기 민닝부 이마타 꾸마쇼로베 튼겐티 머주타 므소타 저와 유시베 머주 칸키 주체인 옌베 베보시기 가진 체휴 이진 디니 갸베 이리니기 체싱 낭튼 부르 튼라 뜻디와 마세 침시 체주 죄바 수신 탁주 체바 송년 동비족지 팀만크 유발레 너튜수 미리 내된 타 침시 로든기 탁주 체베 자튼 침어 체신도 뭐유시
0: 되게 네가 농도 되는 리더 제때매에 네가야
2: 等这个你去开我的啊这个各一所在的嗯这个人都没得得里的讲座的三个那能提得的讲座三个记得的提诺的能提得的他开各位国家起以及能源他是那么多接着这些是不是给把他靠边没被错别给苦个给那个了给我特别这对讲信息<音><音>

0: 감사합니다.네세,결혼할 가르치구나.민러진송주.레두주라.네세.결혼한다.안주
1: 안주다지게게는
0: 디스위시
1: 민수스 다 어디 수연해지지 미사 멍시랑 강길다 구두 잘학 수능에 구두다 멍시베다 수사올 유고르 제다지스를 다 미사 망체르디나르 용신용보디 망지친데올
0: 알레 레세 긴년 데스터드 안스 총즈나로기다 안스 지게 겸 기초시스 슬렁마레 멍시디게 차장로 안스 슝람 이네자 道路 시우르발 간지텔 차장로다 낭다 매베스 토알
1: 바 야르신 하셔야 돼요 다 눈물시라 그 구류네 간 제시
0: 네세 다시는 어 갤라키라 춘주네 제 단도도 전 다 베게 세상로 갤라키랑 게베
1: 방은 춘주도 내 노스 데비잖아 나가이 저 거의 룩시스군이다 루든스인데 다음에 되게 멍시라 다 눈부라 딩을 간주 춘주도 내 노스 시제 노는 줘 봐 다 준도 딩을 다 제비시한다 남살라고 준도 친대요
0: 哦,是的。
1: 되니 간주이다 농부딩원에 시에 규샤네 뜻슈바스엘어 코 뜻슈바디 함이 디제 되니 합 뜻인가 좀 조지 디시지제 준조바 뜻이 당부딩이면 뜻이 통무
0: 뜻이 통무
1: 어 뜻이니부디 뜻이 삼부
0: 됐어
1: 되니 뜻슈바 되니 뜻슈디 뜻제바시제 뜻인가게 디지조 이제 봐
0: 됐어 이게라 어 유고 대피디 망체게 그게 텔랴 망투구시다
1: 但 망체라 디제바 조조 함디시
0: 함다란
1: 바 다장시 제제 다장시디 고미다에 디 조스라시시 노부딜뇨 조 디라지바
0: 네세 안 참예 조
1: 다 룽부란치 디라와 미라
0: 룽베 미라
1: 아 룽베 미라
0: 다 안데 유기르다이라 안즈르함유
1: 軍人青年是的，長城人是的。有嘞，俺最他们一般吃香，但第二把给客人别，我们这里休闲呐，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是学过的吧？但你軍人青年，但得了忙不遇给的。嗯，但俺軍人啊，今年给了你们吃的是学了。
0: 啊，那是。嗯，看着吧。啊嘞，给了土狗皮那的话。
1: 皮家。
0: 皮这边。嗯，皮家，我们但他们出这些，我们别的不皮家。啊，那是。
1: 那给了人都跟着学一遍，但俺最穷苦是了嘛的，进去那了了，进去那了了，听见俺说，嗯，念的是都地段了，没之前，过了个没这，俺说观光车是吧？有有了，嗯，这个去到了去去，可把个把车过来。他龙背鸡，他嗯，蒙西人，他哪个都得去上网，因为他们找个姐姐，等你他新开那是国家个专业，他。 Tani mizaa di wanchoo nangwa nos pasumdo khala nos korjaga choye njeda, nje chija.
0: Nese, a langa ka anzo yugo chinyan la di yu na, ngo zhe shunye da de,
1: zhe
0: xe kim yu de yu na.
1: Yol.
0: Yorbe.
1: Yol.
0: Acha na, tundu nga ya di xe chung du yungu yu nang.
1: Chiga.
0: Nga le dengi, kundu zhe chigi na samsu sus.
1: A, le di
0: xin jiwa. Smo lingi, kong ki bashi sibi gyu kinan tsui zhe chue den di hui ki yugo ki namba gyun kundu chul so la. Shamki tuzi nanga nansu nyamtu Uyghur chasha tang jawa yubay chike mingzi kaali ina lopchus nandu.
2: Nilin, jie dai.
3: Nilin, jie dai.
2: Nilin, jie dai.
3: Nilin, jie dai.
2: Kimchang zhengkang, jiating luguan.
3: Kimchang zhengkang, jiating luguan.
2: Kimchang zhengkang, jiating luguan.
3: Kimchang zhengkang, jiating luguan.
2: Mengxi zhi gui, ji chu shè shi.
3: Mengxi zhi gui, ji chu shè shi.
2: Mengxi zhi gui, ji chu shè shi.
3: Mengxi zhi gui, ji chu shè shi.
2: Xiong lam, dao lu.
3: Xiong lam, dao lu.
2: Xiong lam, dao lu.
3: Xiong lam, dao lu.
2: Lam zhun, lu deng.
3: Lam zhun, lu deng.
2: Lam zhun, lu deng.
3: Lam zhun, lu deng.
2: Ge ke bin bie, mui mi jing lian xu xia. 国家级 非物质文化遗产
3: 给客人别文明人类虚下 国家级 非物质文化遗产

0: 링크 당하죠. 이 단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가 좀. 롱둥기 있죠. 산용 삼파, 시즈 용 삼파, 마치 용 삼나고. 주리 다 쇼고지 농창수. 모제 다 신도 망삼 추고. 샤탕 차샤 공아 야시소 원삼 추고. 오모탕 세미지 추지 신도소 님다 추고. 추 망삼 추고. 동지 나오탕 창다 농삼 추고.
1: 롱둥기 사자 주인님 대단히 좋아. 이럴 거.

0: 마리 이 이게 랑키문 돈 알았다. 녀라 로그쳐 두어
1: 줘. 좀 다.
0: 이게 마야 마치 마스다 이게. 서서지 서서지다. 공모 좀 와. 공모 좀 와. 말해 주무소. 말해 주무소. 말해 주무소. 다 걸어 봐. 클릭인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진짜 다고 찍라. 담세 찍라.
1: 얘도.
0: 야, 걔라. 이이. 이이, 나 더 스쿠아. 이이. 이이. 이이, 나 더 스쿠라.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마 이이 이이

0: 보티니 같이 와래.
1: 티리 나 샘부기 메자. 잠룽 데수. 숨마사 아.
2: 케요 마리이. 녀란 씨하고 랑게 알룽 같이 망디네. 마 디지게 샘부기 봐. 랑로 띠부치 문에 케요 마리. 라탄다 흘르제 뉴데시 스니 카르산도 유냥 알르바 냥아초 니키바 모모타 예 마다야 가르도
3: 장게지 근데 세유 자 자원에 사이탈라니스도 와
2: 가로직도 창사게 겸는 건 예쁘습니다 거
0: 자우주저 강아문 예쁘도 쓰면도
2: 데리 오늘 전화 키란즈 산집 내 신기 이내래 키란즈 치다디 말로 켠 주문도 또 앞에 차잖아 특기 물류군의 특수로 있어
4: 아지 주저다 아잘 뒤에 생이 여러배
2: 봐라 내 빛이 앞잠이 네 보면 내 이렇게 보여리 키란즈 뭐 되미 심지어 저거예요 말이 나다 이 박이 지도 레나 로추 신제 최감 티어다 지동도 어지 차다 개배 파도 내사디 주 내 전화 뒤주디서 유차브리 지동 디리 남미야 누비야 매베 매치더브리
0: 쇠랑 터베
2: 다그리 디 부스구나다 워즈슈제 람산 세톱드 말이 제자 좀 세게 세야요 말이 키란스슈시 아니니 이야가 주인 재민이 이기 봐라 아자 저저 뭐뭐다 무아
0: 제문도 제문도 보디 두 독진 걸 보셔
4: 나자디 지스 해도 가
3: 나자디 배틀 안 마도 메데니 용 말이 수지가 섭시에 도말다
4: 쟤는 강보디 그대서 그래
0: 봐라 기라 두 럴을 제 슈시 강보디 날 럴을 제 슈아
3: 오야 다 쟤는 건 이 주의 기라 가서 공개수
0: 봐라 차례 가르네 시합할 경향나 주인아
3: 시다 시다 미개미이네 흥과의 여제 시험도 맞습니다
0: 포조대 자사배
5: 담재 규인
0: 아네 두다 집사스 주어주라
5: 난다 뭐
0: 수도에 호시 주어아
5: 응 하고슨
0: 모두 들이 들린 거봐
3: 레아자
0: 여고 수도라
3: 난다 먹어
0: 두세 개는 좋

0: 자, 파 보소게.
1: 나다 먹어.
0: 뒤수도 영랑 주문 도와. 서교 씨 와.
2: 영아. 서지. 진짜 아마 꿈 오면 내가 시골 배.
1: 자.
0: 진짜 슬러다 저거지. 가자 영 봐.
2: 상한다 치아 영비. 텐스. 키스가 아오메러 스타트 텐제지요. 얘 레디 쳔도.
0: 안 가지네 봐. 계속 한 수면 이베.
2: 나 세 한 수 봐.
0: 발리장 교정제. 키스상 가져오제.
2: 얘 레리라 진짜 제일 용도게. 발리다 요스 갔으래. 띵아 세사. 디시스네 이주. 발리다 요다 저와 가도 다 가라고.
0: 야야야.
2: 같이 서.
0: 퍼시다. 디자 사슬다.
3: 두다. 저와 살래도. 처음에는 기시하죠. 저다. 비교죠. 비교죠. 저다.
0: 아지. 타로 못 이제 최원제 같이 해 봐.
3: 雪的。见书记呢，我让叔叔隐私处置。今日这话些呢，我让你充军的人说不着。可你家里人呢，你让说不清楚吧？
0: 俺这也还是有雪的。
3: 他认为退缩，说不忙；回避退缩，说不管。三木七藏当个样，说不清言。起来没？
0: 早退雪的。
3: 这是家的，说着。
2: 김치니고。我那是以为。我没过。听这句，这句是。
0: 他的没，啥我起码学。
2: 啥我起码俺都是听的。
0: 然
2: 后现在你也别，没现在我都来俺学。俺，阿姐，两个啥？大些个学的？嗯嗯。然后来的钱差不多。 기치 보낸 땅이 제일 딱딱해

0: Shanyu udu gui?
1: Ya, niya ka jesu?
2: Rahan lebe na chu tu yubri bi?
0: Changbu xe na penggu guo la dongkia su yubri.
2: Penggu tongju ma cha. Penggu, mi di le jing giri.
1: Niya diya na, kirani guo la penggu dongkia su yubri nchu. Niya ka jesu? Su su ga bi pomu di, le dong che bi ma cha, sim gu che bi, di luk da tun bi. Wo di zi dong sa.
2: Di to ne. 공부다 늦지 임버 라지 투브지
0: 당시
1: 기세 신위베
0: 상계 제베 니도디 최신 부지 봐
1: 네
2: 니도다 다다와 하라레
1: 니도 도 도부 도부
2: 다시 좋아
1: 니 같이 신 그래 지난이 레메다 취브리 동이 보면 근데 이미 하고 입에 심 상고 줘리 심 상고 근데 요래 삼시 투부 요래 키니는 지금 거기 뭐 말해? 삼동다. 차베기라 탁 스체. 니도 장기 개업제 침배 급라. 송예디. 문세 퇴라. 지도 된바. 해미당. 창예 된부지 요리. 신규위배. 키라니를 창예기 냠 코르민도. 딜레 무튜

0: 가리 나야 요원초도 민두고이
1: 요원초도 민두
0: 마시 랑초암딩이 년원시제 유령구친이스 마탐칭 마시
1: 아이미게 랑 시해주게
0: 아이미다 티나 쿠인이가 강한 시해주
1: 시다 랭하르유
0: 디어 년오라 홍세 랑칭 민두고 님 하시에스 구시야
1: 나 랑저와 유제 랭산도 민두
0: 마시 라니 올라피게 존대면은 니샤 샤피게 신에 다지 타더 응고스요리 머르디 라퍼스토
1: 장리아스이 나오네 존대미도
0: 아하리 타니 하고스 라나더 레아진디요 마시 장고쇼지 덴디요스 봐
1: 정풍 장선급에 마체는 용두게
0: 체는 탄동한 혼사대위 야, 디 유도 조항이 민위주 자주미게 세디 충수지 관주 민위주 니긴업 중에 숨기게 주세도 원조 치고지 니 암라게 니비는 70년 예크스숨기 와 근데 니 암라게 라 암라 가수님도 준대유는 치기 민위주 자트는 중에 깨쳇디 니숨기 정부선자 님도 된 야호시오시 자해치는
2: 当然也要注意。爷爷，让你爸领的。其实让革命呢，轻易呢有那知识，让给俄罗斯他们呢，看不中啥，看别说他大着。爷爷。
3: 姐妹，看啥？看这一个，看着年轻哎。大姐，看来多少度？啊，让我看过多年了，别急些。姐，咱们小马大。
2: 行啊，祝你们多喝了啥着啊？
3: 行啊，拜拜。
2: 梁大伟，让他先冲啊！你还找哪？别的干去，说不写字没呗？呵呵，你得英国去，我澳门的学者卡斯要的，你让他写不？澳门南门路最麻烦。
0: 梁大伟，你让他写不？我到移民一排了，卡开没？你卡开几个门去？让他三门能申请这麻烦？
2: 让朋友的给我们都给，旁边这里要我写的。
0: 我朋友在那操黑我了不？
2: 俺谈的来海要买的，啥也都同样很正常的。你让谢我，俺谈的，俺谈的叫他去接，我妈出来也要去。你让谢我，俺讲你住没？俺讲你爹土也没多，俺澳门庄园，好久没澳门庄园，俺爸那么多，待会儿土也没多。你让谢我，这次澳门老家是你看不着啥？俺谈独同去，但你着急，从哪里让开是个月？其实俺们呢，要不是谁呢？你让自己过用，让一住要不是没有气的。
4: 这不就是？哼，你俺是呢，规矩些噻。俺今天认识你，跟我心不急。俺虽说你给几个都规不起，估计啥？啥叫讲你了是吧？
0: 喂，来大卫，两。

0: 랑 같이 기요야
1: 나한테 갔으래
0: 말이 랑한테 대신 깨부를 수도 왜
2: 어 저태요 디 텐조를 카메 니에 켄조 나로 다치가 치다슨 러비 나 켄조 나로 초하게 다 내가 비시라이
0: 디데스 보이나 와치 니에 여르베 빨라 공을 토버리
2: 어
0: 멋있대 제만 사람 담배
2: 아지 디 갈사 나 집샤샤 로조 보고 니 보고지 계란이 쉬쉬 계란이 쉬쉬 디 텐조 미범을 내 사업지 가서 가르 캠바 치라 과중에 조인다
1: 이지년아 연구 유스 업스 컨디스 도와
2: 니 장바라 호드 로피 유 컨디스 싱그제 멋있네 나 장 아직 인구 시다스 럼예 샹저버 다 겹기도에
1: 랑 봐줘 님 봐.
2: 나자로기.
1: 마리, 랑 나자로는 치부든지 랑 봐줘래.
2: 띠니에 봐 하고 그래. 넘 좋든지 하는 게 그래.
1: 진영아, 이나 끼요.
2: 뭐가 가고 유.
3: 왜?
4: 미이 그 맛이 미래. 미이 싱가포르 대면도 랑 세가 내주네.
1: 랑도 얘 저기면 막 봐시는다.
4: 랑나 교다 마레 마레 나 친구 교다
1: 용아
4: 랑아 쉬다 예미 이게 랑체가 내중에 계승하고 가다 가시다 예 랑체에 대해 포교게 누군 연구소 교수나 교다 깨 누군게
1: 깨 누군도 나 가린 있어 나 친구 겨울에

0: 근데도 인정도 와. 뭐라는 게 소스 치미 인삼사 켜는 지금 인도. 시다 부징어다. 부징어에 잠디 부충아.
1: 나 로염이
0: 로염배.
2: 그지. 다웨이. 저 카페스토.
0: 장게 소와 김도 가보지 기회로 봐. 제 말해.
2: 마시 어 디 어 뜨다 어
3: 우투세샤고 갑자기 장수이 봐 라바냐냐 얼베 마수이 봐세 나 예미 이거 바바이 아래 닌제 이브레 가면 이런 칼리를 쏘는 지 그럼
4: 닌제 어제
2: 주다위
3: 세샤고
0: 아디
2: 주다위 닌제 봐 유다
3: 계속 저것도 모르셔 아디 바바 니와 샤도 유시 닌제 세샤고
0: 李天总，枪是个对接不了。赵大伟，咱们快些提不的，快些提不的。
3: 快些，枪是要不的，爸爸老要买不了。那
0: 行了，兄弟，到时你送后头不？
3: 啊，行，快点提不的。今天龙江今年去了，小马去了，你试一下过。我等一下。
0: 自己来，
3: 我等一下去，
0: 你再着急个多啊，你再着急个。
5: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0: chini lega tse. Di ji le ao man le ti. Ao man ge ngar se su nye kye zha yu bu cha bu zhi.
4: Sam yu le de bu zhi le ku nye bu mu la nye da xa. Nye bu mu. Tanda lo jin dun ca zhi le. Mi di le lo jub zhang ge chung nga yu ri. Cho bang ku nye bu mu la nye da xo na yu gu ri be. Gira su da re ma re.
6: Ochila, kena ni kena masuwa?
0: Kecha masuwa.
7: Kecha masuwa, paa tos joshya.
6: Ola, di...
7: Kecha masi, nye do ba nye sa shu nye kenzo yinbe. Nga zu gyonchu chebi, mi di su su no paa goshya. Tabi aje, mi do kom chabe mado, mi li me gyun pao yo masi, dos chene yong dugwe, kenzo yung gui pao bdige, mi di ginzab je ju.
8: Oh. 육샤나 육샤나 참나 아직 미리 계란 두 수수
6: 고무소
7: 알레 계직 마시
6: 장디 가자 요바
0: 나 어
6: 제스 쳔 먹어 남사 아마 로규 싱마 예브로치
0: 미 미예 나 구다 로트

0: 사보다 차시에 더버지 기승이 키랑 슈지 디
1: 아, 단도 디 포무디 근데 제자
0: 지텐 한부종 의장 아 쓰이고 있다 쓰기 나 수세가 좋으래 최사 뭐라러 예나미 인구치 달래비
1: 아직 인구치 니에대 장바고 쓰고 요르베 아 지만에 기계인 용배 쓸 때다 저거 좀 먹어다 노력 많이 해 차보다 캠이 누구
0: 다 차고 마지 시우수유 아니다 아니다 그냥 야 대신

마리 차와 친구 딘젤라 데데제 나 딘데야 카르도 지구 지구 야나 경도를 지구 니란다 랑포중제 대규 시에마도 니에 보면 고거든 그랬음기 영아 젠디 되시

0: 이거 돈 사라도 가 도둑도게 이 하면은 물 갈아서 가시오
1: 꼭 유수 지르베
0: 아지 미창만 도그리 섬주여 마시
1: 힘이 개부지야 지스사야가 다르바
0: 야니 마시바 장天祖给 기계니베마세 若不请愿而吧 三天没留学
1: 我地这不是谢死 有大一百大人
0: 用你三年连嘛连
1: 四个亿
0: 走
1: 我随着我主意
0: 有吗 出事的
2: 肯在的
0: 让给我出事的故事 디르베야. 아멜라 딘제사야 요마르바. 니랑 치야지. 장게 치나. 텐조 큰제리지도.
1: 소방을 했어.
0: 치는 장게 기준이 냐제 갈 정도.
1: 경영아 샤라인 바지 유리.
0: 이내 년치나 보무샤오의 야구지도. 您这么一百马车, 你路行也多,
1: 这个是谁?
0: 也是呢, 具体不是什么, 西区也会一百大的,
1: 大哥的, 我们的杨子年的时期, 让个说的, 听着起来的我, 天做我们的这股子多, 让叔叔不冲出这边啊,
0: 你还是你怎么样的你让谁过我听闻老给呢多少个不给些听这些还苦没办啊让他老开始的我不是我注意可好的可好的唉老子的力对啊你还是没对气血的不过说错啊给不起给呀穷的生给
1: 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过是给不穷能还给不用啊不 랑게 보무셔 얘게 하시송아 텐조로 가보여스기 보군이 펜주 가보여나 가고야 매봐 용마리
0: 네 상주비 기업사비 네 보무 양가 상주 기업주금에
1: 이다 이다 일 시작하시겠다 됐다 장이 로기 유린 때문에 마세 진정 그 망부 여시 장다과 안조 공사 대제 초갈도 아 나 대비 또 시에 용도게 네 초주니 시접시 장님도 용제 유고 치죠 보랑게가 루지지와 삼중에 아 아지 마 장님 미인다

0: rangge nga yunju gibu tinja daga chigu sugu duwa di chunzi tepja jire duwa
1: ji rangge gari singe yu a cheji bolo yu be chui chinjol deda gongse chabe jile chusim dena na wa gibu kazi yu ma re
0: xinte bu gyolang zi ya di rangge sur dinja yu bja duwa tando chusim deje na wa gibu chigwa yin zi zi
1: rangge yi na tanda sim lim je Semba lulu pautu bachekuri. Lodoba lini, ngargeche, seyada dumiakyan samdan yen horbe. Jamtingdingi chude deje. Rangi semba tangzang sohuri.
0: Tumil bele shiri, yagda yomarda. Bora samdan da yagumiduwa. Ngesiyabu tisunga.
1: Kanjeto, ta simpa lel pausunga.
0: Kiju le dhuwa.
1: Rangdeda, kalani sesunga. Chuni dang chabri. Ta ngarani, tanda momadi chudu jigaya.
0: Tanda kare.
1: Xiao ye da, tianzo kuni, penju zibudu, yame na.
0: Yungma re, sammado.
1: Rang, hazi.
0: 小爷给俺爸爸是乐不多的，可你才是他爸的，才许多钱出卡了了呀！让给孩子吧。小爷给俺爸爸是乐给才是他爸的差不多吧？你也不没让俺爸爸是乐就你儿呗？妈的，莫让俺都骑上了，哪么意思给俺爸爸是乐过去？俺莫让你爸爸一，让俺爸爸是乐就要孩子啊！
2: Nyebo o, cawa dos kekwi. Tana cawa chaji, nyaske deo ji.
3: Amchila, nalo gupo chila shunye di, chakshi topar shuyo ji.
2: O, nyebo chirtan chi na, tanda nangdaa mitu. Yine gwaan topo son zang, mengha deji, takche che wugi.
3: Ji, mengha shun ke ji.
2: Anzu mengha debi yo ri, nyeyo jikle dea chu ma ri. Kezo, su de yin na. O, anzu nyer ke chi.
3: Ji, anzu nyer ke chi shi ki amchila.
2: O, yunga yo.
3: Pojana amchila,
4: ule khasuma. Ule khasuma.
3: Toshi, pojana amchila.
2: 啥意呢？齐天佐，他心目英雄多哎，看你别亏了啊！姐姐，司马四少，第一天参谋俺与，现在接你做参谋俺这跟开球，司马四少，阿自然的，开始我的小爷。让给爷个这是给个，开始给我的那最好比呢。阿自然的，开始与，退，把那姑苏要过了，难道要嘛是？我来姑苏养多好许多。
4: 到底是去哪里落脚？那来个没文化去过着不？让生意来个着，不过大着不？到落脚。
3: 巴拉尼达多西奥，苏斯拉姆多尔特罗布里，坦多巴拉达多西伊斯拉切。达让草鱼里面，你得。这是。啊，坦多巴拉达多西。多西，你也是把女的。哦，天佐让阿雷迪对啊，那阿拉莫文迪奥是吧？现在我你给帕罗杰布归这些钱。哦，七天让帕罗杰巴拉托罗杰连达，做一块钱连个鱼啊。
2: 用啊。
3: 我这小叶巴拉来去是啦，快去哎。
2: 用啊。
3: 今天天天做好多呢，去让你给卡巴给点钱啊。
2: 用啊。
3: 让住我爹爹我亲妈子。
2: 用啊。
3: 만주팔로지 구제사수나 지렌체초지 지도아 남산카바 겹시아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야야

0: 하이게 디니야 나 해킵 샤르 도와 먼저 요체 도 아 나레스는 강에 딩저 체죠
1: 장자디노 파 줄이지 쇠다 다과 주식입제 안 수인이지
0: 지도 하도 카좀다 어지 디지랑 같이 해자 텐조 통다가 멍멍멍멍멍 저야 그러면도 같이 해제
1: 예체다 노스괴
0: 미즈로 십절에 줘야지 치미디노 딘저시에나 카냐고 용말베
1: 총내 타봐 요렇게 하나지 두다 비행 하다
0: 근데 세네 미스 게임도 요다 제마데 장고 주저 냠마고 딘데 수교 맞다
1: 감 둘레 게임 매봐
0: 같이 시게 체유네 게임 부지 니에 대는 다른 애 주디 도 개재미 도
1: 가서 오래
0: 먼저 봐라 구수 침부 선자 낭다 용마시 봐 디네 직전에 다른 내 주디 교제 군이 봐.
1: 가르 봤어.
0: 주무디 오늘 교제 군이 직전에 직조여 줘.
1: 장게 전에 범디 시대 조를 갑도 왜?
0: 아, 지 켄도 치상 미든스 타가 잡을 거 그라. 샤삼도다. 미즈 메샤지게 괜히 메봐. 미사도 인구 치그르베. 진짜 내가 메다 취해 허즈빌라 랑르베데 수야고 스탄고기 꼭라 니에체나 디랑게 다파셰야기 기니에 갈사데 아디
1: 기니에 소샤에
0: 타그스기 탄데 체당데 데비나 차고디 차고 삼고지르 교르바 샤이마체나 데시

0: 갈래 가지게. 녀석이 갑네. 랜다 왜를 세브시에지. 타네수. 장르. 녀석이는 맞서 안 쓸어쳐. 장바락 메린디. 나 나제 제이.
1: 메지랑 같아 뭐. 삼네 쓰시지.
0: 아지 되니 정말 저 뭐. 메시체는 디 나랑 숨 근데 저지 이네 탄데 랑 너무 참님도 체스 디제 켄사슈도
1: 나가 신거 유지
0: 체자 랑 바락 메리디 맞아 제 탁주이 랑게 메스멀라 아
1: 쇼세 쇼지
0: 랑 능미 원에 저 접시도 랑 로드 발레네 탄도 바락 공게 랑 된다 티슈 있는 것이
1: 아. 아무나 저양 감소자. 발아 홍게 충발하니 수입시. 랍자주도 세후주 좀 홍게 주도 나고 있자. 오늘 내일 하마시. 다이슈 발아 거시미. 마스부도 마사마. 양다웨 두스테두. 추쿠치 님한 귤 제베마도. 오늘 지는 스바트부시 자도. 라랭다 오이기 속쓰르다. 라그 크습체기 고급 스테인 형도
0: 그. 미디 꼴마시다. 아니 엔드 민도.

0: 아자, 송소 팀에 더 세이시구다.
1: 영세 대배.
0: 대배, 낭담도.
1: 도스네 송가시 두로치아, 마멘가시 종유. 보라야 맹가레스.
0: 지상 보라르베.
1: 시마도 수여래.
0: 아자, 예 세슈입니다. 아자나 진짜 용구마시. 지상을 후숨을다 숨. 전다시 좀 가리네 야마세지. 아자랑 같이 오기. 가래게 시중이면 줘.
1: 뜻다셔래. 신녀게 랑가 가슴부치기 선부지. 마신녀게 라미게이네 흔히 고민도 선부지. 게스트들 칠 마셔라.
0: 거짓말. 신부치고 이거 신승회.
1: 신거유 신거유. 정말 어제 준다 지 봐.
0: 칠창세도와.
1: 돌아서가 주인.

0: 나다야 걸도
1: 미술랑 마 왔다 그유
0: 소 미술랑 마 오레스
1: 장게 나 추나 비게 겹자라 미술랑 마 오레
0: 예 추나 비게 겹주세 장게 나
1: 추나 비게 겹자 예 겹자 추나 근데 쓰레 라 미술랑 마 오레
0: 하지
1: 장게 녀라 또 가봐 추나 요송
0: 예 요송 쓰레 장게 요송
2: 아지 야 좀 여기 왔다 좀 먹여다 나는 고박사티 저지 지게
0: 小叶 小叶 장게 엄지랄 지러다 거 강부지니 영어도 게 나 미리 님도 대투야면도
2: 사바가니도 키나니니가 낭다 호르미도 고소 탕탁수르샤 데모 탕마르도와
0: 집에
2: 어
0: 응아 낭다미도 데모 탕마르샤 룽랑도게 떡 요리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수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이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깨게 나다 나외 내들라 다 균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기 대당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카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허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와 대 예 티대 직신다 이네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세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2: Вот это, да, слово «хангоди».

0: 칭비 당기 튼체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베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링고다젠게 헝고디 권제 칠르침부이나 덴부제 능면리 심제제제 국민도 닝제 다녜 깡부디 메제지 아님도 깔려겹사 드리는네 링고다젠게 헝고지 권제 장부야고 지기인다 링고다젠 헝고디 빠라다 아무라르 피부이나 코나니 선바가보 용범하제 고년과 여분능시 샘수 용부도와
3: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니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되모네 신투블라 컹충기 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르도 되유진 계련 방딩 주영아 탕 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 tang,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e nantun yuzi. Bijin bi mi tang, tiawe rengxin ki, mik nian zhonglu suri menze ximch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 nang lepken ki gongzhu ngabzhu rimi takje tang, rimi nyamlin nang chokbe, guni pipar gosu xiu, sani, hasa chonggi lingg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ge huji, chu ch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 nga ni chu.
4: Tayang长阿基沙，差点来堵堵住个。长阿弟是写吧开药嘛嘞，然后我老亲戚的嘛嘞。韩立芳的白居士当的，爹哪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嘞，前张家的捐钱面多啦。张哪个也不是吃鱼。叔叔在蒙牛的店前，韩立芛白居士当的职务啊嘞。都写干么就张些，婆婆当，叔叔张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就写当呢。
5: 这也不是邻居，这也不是差啥，东西也做够些了。
6: 你让了白居大爷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
5: 去了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难不了呀，那不帮不，也不是要的。
7: 韩立芳的，我那也要多。
8: 韩立芳跟踪店的，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着呢。
9: 他是温州崇德强国长。
10: 韩立芳从康，公司康冷素，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
11: 林国小兰皮，杰克布洛车卡追韩立芳从康。

0: 강구디 아 처바튼 제메 니부디 니 고수제 슈마 휴체메 수부디 수직 지도레 라마 탑치 유메 시부디 니 가로 문구세 유메 처바메
1: 던도 처바리스는 셉슝다

0: 이이 마다 카트야 좀 제가 그래. 네가 가르노 그래. 랑강아 세프슈다.
1: 지디에. 랑 오사가 매부 된데 근데지. 아. 이게 랑다 저 화제 비인스 세프셰스마. 마신에 힘이 봐라. 저 화게 매 봐. 랑 소소 섬기 배 차지. 이 일체데. 가로라지 차는 쓴거 얼어. 다 이 상 통버다.
0: 가 좀다. 나랑 시에미.
2: 七天，你让谢回来仓库歇擦。我主意的。
0: 张郎主用学。咦，别说了，你也巧。张郎真难追。咦，你让说清楚，让俺学的，你用你可能啰嗦。
2: 七天，俺懂的。
0: 咦，俺让老不清楚，你让说清楚。
2: 姨，我让老百姓说，姨，老不了的这。
1: 姨，
2: 那车有没？乘风。
1: 姨，老去西边落这里，人家停车车过来约这边。可能要去西边呢，我到这我还落嘞。
2: 莫在那追的。

0: 지게 두고 봐. 나 채남배.
1: 자르게베.
0: 추니죠.
1: 선도 추지 헌이베 참아지. 장에 나다. 군세 나오든도. 랩스 마시 봐 치지. 남자 캡대 다야기 가세 틀으리. 군스라 하게 조민 쓰고도 거. 자수이 쓰고도. 군스나 라면에 군스니 좀 알이 삼 중에. 지디디가로 통소 잡고 봐. 아주 오래 삼 중에. 좀 제 또 와서 옆에 가랑 나가 샤치. 소스 십진이 쓰고도 거. 니 하시오. 나 저 군스에 라유네자 메네자 케케임도. 제대로면 더 장지시.
0: 지게듯이 봐. 드링 아래 넣었어. 제 근데 제 내지 봐. 무제 다네자. 라자 내자. 말에 당린 증이. 꿀로만 한다. 근데 전에 드링 남단 제보 야구 충도.
1: 남자 야구 중요하디. 미스 따야게 제비. 라게 제비 있음 부도 거.
0: 따야니 레로 잠부.
1: 니라 시시 따야디. 산놈 주 야구 매장이. 남자 제보 다 좋아 하도. 소소 누르 가르셔 봐. 하고 움두고. 그 남자 제보가 녀카거 지체.
0: 아, 지게 더 봐. 그래. 아, 거저 뒤에 그래. 네 계란 꼴로 마셔 수비.
1: 첸티링아, 세브샤오유. 여유 좀 제하래.
0: 지게 더시 봐. 개그 내 죽을 만 한다.
1: 내가 뒤주어. 개그 내 주세요, 엄마지. 쉬시. 이다세 여유 좀 제하래. 티리 세브샤미 돈은 람사 주시.
0: 계란 경합이야. 땡기 차브리 봐.
1: 다리.
0: 재능아 급동 유령부터 아야 가리나.
1: 상남 규대식대다.
0: 다재능이 배중 가수 채널에 중대대 균도 땅토 말이를 봐. 남자 제보 리프로 충자 초출 삼박클리슈스고를 봐.
1: 나 단들아 감지에 통됨도. 자 남산 어디 사바시지 나오디 라지니 남산 유시.
0: 저리. 남자 사비 니 채빈라 리기 망수 니 표빈. 다제나 남자가 파르기다 레어 파문 제보 찍은 데스 기봐
1: 텐토 파르기다 레어 파문 제베 리브고 이스 라지 제보 거래 참으리
0: 드리니 주도 야바 찌제 더디 라자 마제니 찌바 있는 남자가 파르기다 레어 파문 제베 응 인지 제오유
1: 기다 제브리
0: 용아 마 창문 먹어 이네 랑게 마 치에브지 니 김부 더블로 링그래

0: 이쯤송아. 참에 동의 통만 되체. 너니 카드로 전송 보어봐. 또 야고 좀. 뭐랑 우두제 정분이 못 친수. 다 견수 갑 중에.
1: 你那么上乘风车干去过？
2: 你和我妈说去，你和爹他们对去。
0: 啊，姐，但你还跟做说天过，行吗？让你让我都会。但你想这么学呢？用都会。

0: 지내고 봐도. 니가 놔두고 해. 지태. 고치다 지태.
1: 개요, 말게 마치다. 세바기부 총민도.
0: 세바기부 다 규매. 니가 나시오 지태. 로주나로. 소 지급 해라자 제브리. 탑도 제시하나. 소 스튜베 몽자 제브리. 아. 소소소소 고가다는 용주 어디리. 겐심 이베 미시는 상매 하고르라. 소소 섬주 배차브리. 소소도 왜 마셔자. 단대지리 충분히. 소소 늙게 왜 마세. 쇼르동 이래 늙게. 민수 보면 이로 춘대다. 삼시 통고체. 랑로 폭도 당도 배자. 시내 랑도 바둔브리. 디데스에 랑게 유도 로가 칼키제. 동이 이 루지시고리.
2: 동이 이인데 세소마요.
0: 세비 가서가.
2: 양가지 수다.
0: 特别要去救这边，西马多。
2: 今天有，你让谁有？让个一的，我你把这种顶着脚拖到有马里，好过什么？
0: 谁的？苍白通松啊，来不动也其他事弄我的哩。
2: 哼，叔叔养多鱼，
1: 他今年这把没有了养多个啊？
2: 把那个顶着松木多，你当把这就能给让开里面亏了？
0: 让个就叫了吧，就叫。
2: 对，就叫你媳妇儿呗，肯定得准他做的。
0: 怎么没给烟嘞？偷吃的俺做了不正事干净，让些兵营生多。今天有，你让给吃。今早起呢，所有的都有。
2: 天热多啊，今天。天热我停车起来，让他去多了吧。现在都差不多停车了，抽烟还少嘞。过来没多。今天我先来念念错。今天我妈先呢，俺看到都没什么。让他做么事？昨天早上给，昨天有你把骨头进来干过牛马嘞。你让停车住马的。
0: 俺昨天有给大官人是滚珠开了开一间，第二老师叫皮革卷就叫通通都给俺这么起了，给俺喝点些么多，天天别两个人进入。七天，有大妹妹给新城市一个阿姨，俺们俩床不大，俺去过深圳来还借个洗衣机，就叫俺们三来还轻松啊。先嘛到把拉拉些多些的，能咱们少偷着呗。天有你嘛，去给着呀，吃个牛肉不值得，吃羊嘛值，就不在喝热。
1: 让说也气多了吧，
2: 等到让土里弄不着当，老不清当，老来女，地女比女，就不再合适。天天去整这些呢，我怎么对？看你别哭着。就是叫天有了光大事了。齐天柱，你要让笑，让俺也给骂你。
0: 马瑞，让俺还弄点呀，都哪里的？你俺是，你土老鬼，你很过困，我有点不像俺尼姑做么多，都说的跟那姑母讲了，让俺，装不住了，让家里准备有事我们来，俺输的，输的呀。马九，看这几只的羊家输的，巴拉，
3: 羊家输的，这，
0: 天总，天总，有事的，巴拉，看那说。
1: 巴拉，看那说，有事没事的没，有事的没事的，阿姐。巴拉，我走了。到底。呀，巴拉。天，让从老用家去个，呀，咱俩从新用家去个啊。
4: 他俩住没？阿姐。
1: 让那个那团队的，你别不来啊！给这几个人都给，肯定接不来去。
4: 啊，这罢了，俺两个人必须当俺孙嘛，是的。哎呀，今天俺的俺们这儿的人给，趁他进不进去，硬你肯定接不来，俺谁也不去的。哎呀，让俺今年吧。
2: 明年俺注意。
4: 啊，今天让，哟。
0: 是啊，没了哪个马家啊！俺弄个西装子去，明年我生不得孙女，我们还过不住。俺输的，俺输的。让俺谁偷马嘞？
3: 马哪里？多切鱼。
0: 勇啊，勇啊！让俺输输。你先去不切球，今天你听清楚啊，你的。陈立奇，多少个的？今天生不给不要马嘞，少个多切啊。今天让生给面子，卡住修图图修。
3: 勇啊，
0: 你的。
3: 陈立奇，关注。 呀，徐大，徐大姐，呀，徐大，俺徐大。
2: 徐大，徐大阿姐呀，徐大，你呀，徐大，你，俺徐大阿姐，俺徐大呀，徐大，徐大，徐大，你。

0: 저 어른도 야매는 가서 락스 볼기 봐줘 루제지는 도바안 피주지
1: 도바안 가족의 망피네 랑세바 대회기 비용그래 동이게 도 가족 망단에 라디오회기 그래
2: 나 루제진데 민도
0: 저랑 가서 신부시대 신부시동 가줘
2: 나 가게지니 두 민도
1: 라영이 가르쳐서
2: 빠라가 나를 싱라니에리스기 昨天有的 아자 쇼나가 나 뜻심으리스기 기라니의 체는 띠야그르베
0: 라게 체는
2: 고정 아이업 중지고 어르베
3: 라게 신의 하고 정말
2: 나단다 포로 숨졸리의 조치기 고정 전도역 중시에는 나를 탑교로리 승기 녀로도다 시수 포교구 직무인의 신의 개체부임 시그유 이내니에 소자사 누래 나를 렐 딱래 꿈에는 태구치야다 당리치야문도 먹어다 먹었어야 매봐
0: 지기다 시비라 오늘 등대 시기 개마시네 구분소 지교 아마지 소소 답에 무디 인지 줄린 거지
3: 랑게 동의 이시도 레 아마 용체 등대 제 척 가로래 세네역 포교 오지는 등대 큐는 지금 말해 딜로도다 돕쇼시다 말다 접촉해 지다리
0: 딩이 로가다
3: 딩이 하고 후유
2: 딩이게 쉬다 네 이 이치도 깔려게 그래 남자가 치도 깔려게 그래
0: 동인 이승이는 한두 유수르샤
3: 지겹다 시베 한두 유수르샤
2: 나 땅부 근데 치오래
0: 소소 타가를 가다지 인충 깊게 와마시 다들 침경 지도를 보
3: 손에다 잠이 쏘야디 깔레실 하유에 내려주지르다
0: 니가 아주 좋아하게 아르디냐 딘데 마시
2: 치아나 니즈 딘데 기니르 통로 땅부 근데 집도
0: 응유는 칸하지 슈츠에 뉴 제가 치면 뉴 봐
2: 小月长
3: 如马掌握的, 我今年也当不当过意
2: 用啊, 前年年了, 几个都是把卡地这一

0: ཆ ཁ མ ལོ ལེ སོ
1: ནམ ཞོ གེ ནེ ཁ མ ཆུ བ ཆུ སེན རེན དུ གོ དམ དུ གོ ཆུ མ རེ ཡོ ཁ ཉེན ཅེ རི མེ ཐེབ དེ ཤུ
2: 지게 나도 자료 본부 보듯이 하지.
0: 자기 본부 자기 매 공어 아, 지금 근데 저거래.

0: 가갈치라 육조 준비마도 모쇼 고이
1: 자기야메 공은 자기 부배는 요리 아샹아만 자기 당부라는 모도 겹 도마리
0: 아주 중가 신고
2: 쟤는 긴입 겹 주기
1: 응 아자 아아
2: 아랴 아메 아샹아만 토지고에
1: 아샹아만 주가민도고에
2: 뭐니자 정지 송아리 요비
1: 아샹아만라 피고리 주가리
0: 你啊想俺们可把有不信死就不然啊这俺咋对啊俺哭的啊就黑了我是夸张的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3: 메모 껴서 내가 쳐도
1: 아샤말라 아샤말라
3: 어찌 아량서 봐 나가 가대 요근데 세자
1: 주세 세바 신고리 조고 세바 뉴마고리 제자 네 아샤나다 대요리 삼죠
3: 아주
1: 같이 써
3: 방아지러 광다 전도지 나 지선만 여성기
1: 아샤라 키랑게 된대 용그리 나다 중위 로고 체쳐
3: 아 히라니가 너만 지봐
1: 阿香啦，姐，阿良，我可不是不接多少下单过。阿香，给人退去。快去，
3: 哎，快到，快到去。嘿嘿，
1: 全都整的从俺那走。阿香，慢啦。
3: 有点快到，整的从俺走。娘，嘿嘿，大爷那穷死。

0: ཁེ མ དོ བེ ལ ངི ལེ ལ བ ཤེ མ རེ མོ མོ ང ད ད ལོ ཅུ ཅེ ཡེ ཨ རེ ཁེ ཧེ ཆུ ཤར ཤིན ཤ ངི ལོ ན ཅུ བ ད ཡེ ཉོ ཨ མེ ར ཁ སུ ཡེ ཨ
1: ཉེ ཤ ཁུ སུ ཡེ ཕི ནེ ཡིན ད
0: ཡང ཨ ཉམ དོ སུ ཡེ ཨ ཨ
2: ཁེ ཅེ ཅུ ཡེ ན ཉེ ཅེ ཤ ད Yo, nam sa yu hinda. Ama, nga chung hinda. Ra, shu kyeb la.
0: Ra, ten tre chung nyen be.
2: Ra, jie duwe, nga se nye, nga du nyen shida. Tre tre cha chung nyen yin.
0: Shen nye kye.
2: Yuk shio, ra, her hu ri che, lo se nye ki nye ten tre shi. Bile, chu zin kyo su.
0: Ai.
1: Che ta che, a shen la, nye den sa zin da.
0: Che, shen su. Ho chi be, du, bo so ho shi. Kanda cha ho ting, ha ra bi yin da.
1: 자기야르메고든
3: 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
0: 가라시라 가지.
3: 경고시오.
0: 아마가 생마 잡다. 나도 터프시.
1: 나 근데 저우지.
2: 근데 저우라.
0: 아지. 아지. 아지. 아마가 시험 다시. 강군에 흐르고 차다 취시야. 다 비는 마도 지승부 말이.
1: 아. 아마라. 예 쇼코스라는 약.
0: 아지 주모. 다녀만 거다. 아지.
1: 쇼코 침부 피. 아, 네 체스. 주모. 나 쇼코 지야다.
2: 체스 지지.

0: 你们要是信了你的话
1: 가서 뒤로 같이 오래.
0: 이 때문에 힘든 놈이지.
2: 조진재도 나도 연구해.
3: 네, 겹자시교. 재현도 다도 호주.
4: 쇼교,
0: 아망게, 아량다 아메지샤.
2: 阿曼，是那样呗。阿曼啦，伊拉斯特奇达，库图长美修吉不斯基。阿曼修吉，阿曼修吉，阿曼修吉。阿曼修吉，查个婆婆拉不起啦。嗯，勇啊，嘿，伊拉咪巴莎莎呢，查个阿桃拉不起。
0: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4: Yeah.

0: 범 체면 차제 칼이 님도 민도고
1: 아빠 아빠 빨라 그디 너 이브레
2: 겨울에 조여다 이 가제
0: 正在念白多布西咖啡，叫个西咖啡。正在念白多布西咖啡。嗯，明晃前这些，各三给三位角度鸡蛋的，做肉了不下，一年来，牛马装的给三位角度鸡蛋几层根本多，黑子，让个新哥了吧。正在念白多布西，他都说多音的。
1: 成了，媳妇的这个这是，俺去过，俺去过，那是，老李，让爷都不行不行，属于，接上去，找的可着急，可真是不是？嘿，找的
0: 鸡蛋已经歇会儿，钱拿了也。俺过，俺过，俺过。哎，哈哈哈哈哈！哦，哎，俺妈老累不着，哈哈，爸。
3: 看你念不切呗，俺看你念不是切呗。呀，苏家伙，
2: 俺过俺过俺。呀呀，哎，多多。嘿嘿嘿，叫你没有空，过马过呢，念个啥大学嘛是呗？嘿，俺那个钱不算账，来个念个啥的，念钱花叫。叫，嘿，念点正经的，我念正经些。
0: 俺
2: 梁爸爸。
3: 他桑那些啊，托他些那么学，阿良阿妹给你滚蛋。要啊，三位小的地面照。嗯，娘，嗯，叫，俺拉去。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4: 딱 제 심주다 23시 라체제 소변 주체는 라트쇼 너야메
3: 혀허쇼 제지대 랑핑인다
4: 디르베요
3: 저 회사 딱 제 심주다 23시 소변 주체는 라브리 대대 너야마시
4: 야 어 깨지도 되게 예시해미 썸쇼
5: 이샤 혀허쇼
3: 아아 디에
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말라 로마 파 아 너네가 뒤사다가 그날 뺀고 응? 지 빨라게 네 챙겨 가부치 그리 말이 네 챙겨 가부치 그래 네 챙겨 가부치 그래 네 챙겨 가부치 그래
4: 뒤샤 뒤샤 다 제발 잡시 네가 놀 가부여
1: 오네 이제 가
4: 허허 도스에는 네 보면 야호로 봐
2: 알려 봐봐 다른 쇼가 샹토스베 디에민도 랑게 미스다가 교다
4: 야
2: 랑게 지 소유시다
4: 용아 왜 도스네 용아 야 시단나라 가시야
1: 아 상회 저들이 쓰기
4: 알레 제나 말랍지라
1: 용아
3: 가지게 야
4: 어허 스베르 쓰기
3: 산지 상회 저들이 다리 있는 너 여마시
1: 치사수 나의 치사수
3: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

0: 저 회장 아예 봐서다. 다 이미 견뎌는 거.
1: 롱 시쟁기 뜨지 다들 아주 소소 댕글이. 시시라 배쇼와 아주 뒤네 같이 해요리.
0: 매매.
1: 랑게 소소 기지 채우리. 아주 단도 고야디 롱 시쟁기 뜨 마지 로도지. 아주 로도 위에 배쇼와 롱도 파그리.
0: 钱都上了，
1: 俺给米多。龙的小弟可对，俺心里都痛死。

0: 고니 민춘 능공기 사와게 돕라 민춘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탕 능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유비 십시비치라 겔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다야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돌주게
2: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베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네 영중의 멘스리
4: 前张家的捐钱名都拉张
2: 那不也不是钱意所以这门用的别家韩立方陪聚单的这个人都是些干部就张家婆婆单所以这门用的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出血单呢所以也不是人给这样我是猜想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聚单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记录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
5: 韩立方的屋内要多韩立方跟踪电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书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光下蓝体给科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阿旺文内三百五克呢放着起那瓦斯住蓝的那屋内三百五克呢几大起那文吧那屋吧得不明白说给必须娘子能中起名 那位面对他去结果的真书堂了配套那位文吧那五折吧能做到我的出廊吧那位你在做预计真书堂那位地堂定了配套我一路所见看见在就把做物资呢他上给些居住病院给个给人不打工那位七句面具约起来存在养了托不明白了这给其他年度用这钱吧了合适的他的名字鬼呢李密托当街党习近平大众提醒李密托陪聚前桌
6: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셈 유비 문진 나외 대단디네 편유

0: Lidu Gudri Yuzong, Zhuyanga, Sienka Kuyo, Sunshu, Daki, Tsukyun, Jubi, Nindu Jamini, Hyo, Zadu Lu, Sida Nabi, Tsi, Gunini, Sida Jubi, Tsi, Guniber, Dawaki, Yadu, Chijuri, Direnga, Kidu, Duji, Kaba, Anjana, Lego, Ji, Guji, Zhou, Ji, Ji, Lego, Lego, Lego, Lego, Tang, Kidu, Jasi, Yigana, Buran, Shuju, Lhasa, Zhongqi, A, J, Song, Gud, Jasi, Yigan, Yinhi, Daki, Tsukyun, Gi, Tendu, Kaba, Nibi, Tsuna, 年代家有比秋子古巴年古米秋子古巴巴人当中央大家是一家看看浪家当大家是从中央给你一种中央先看可有松秀大家从中央给做内图比让秀永家先看可有松秀等着为银不许将当卡巴数据年天对起来大致起居银巴当大致起空数马都比银不许家家天对内对卡电笔的三年级大致他就起居大致起居里
1: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인 다체는 강저체네 른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기쁘바 대단기 초회 줄람 균형치바 초주 뇌고 용구 토낭치바 서동기 줄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체리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 민비 줄람 털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회 궁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케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캉베 난기 쿨유라 닌다 기군치네 롱 쿨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자 투시 야부치바 지비에 쿨콩기 쿨유 장자 균형치바 존내 쿨콩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치바 합치기바암 로기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기구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교 꾸유마치구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과 급격바탕 권내 탈외 민급격구 랑을 국송라 숙격구 랑시니가 편라 대탕 용토
2: 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3: 你好，请电视那边请给你进行选秀孙中山站，请把格子解开。

하리베나 치르동 체제 고르통쇼로 된동 개미 시비시양 차니 스마티 퇴송불에 계속 죽지 차니 파리옵시 조제도니 되나 퇴제 당부로 체링 규동탕 년체 체링 나제 십슈 리리제기 첩준 체비 세제 몽두 진기 십슈 치동 파르제 중교고 총리 파르제 계속 조차 지신유 미게르기 리네탕 르제 십슈탕 무제 십슈 파르교슈 임바탕 파르제 카소소로 계속 니스양 차 조탕 gyaji juru ca ji sin yue. Congdun bu, gyaji congdun benjora nyamli simchuk kan ki yuanzhang, Wang Xukun ki, lakze towe shibshu tan, chengxi shibshu gyongnyur pawa tini, tuengi nishu sarmi, shibshu congdun bu zi towe pegye yung.

0: 대토 처답 신주주 인시 세비지 신 어리 중요 목적부 제제 예니 내지 배우시나 어리마기 티니 아멘니 어리 각결의 계획 이런 기에 농진 조선 시라 면대견니 조선 티 규규 미도 버 교류비지 이런 연조를 준비 제제 예니 마조기 내주 농장디 죄벌시나 어리 이런 기 농진 조선라 미베 자주 티 베지 이런 자제 도수 기 적수 비디 어리 마상 조규 최주라 개개도 소월 랜로 유지 세비지 초년 월의 급시진 면대 교류 체능 타다 동도 주지디 대법 실류도 진입지 이런 진지부 티니 더시 추구타 호노시 조가기 다다 성신기 나바테니 어리 팀계기 제조타 마든 동디리 중시리지 세비시 이랑기 치대비 터동 이랑기 차제 도주기 대법라 도난 첨부 최신유 계시 고부 중시 젠주월 렌 차불로규 인시 세비시 냠제 제조기 중시 진접 쉔바 하기 제지 개니 냠제 제조기 중시 고들리시 호르모시 조가도 하베 동도기 등겐티 도구로 첨부 최신유라 초카기 서버권디 규법 지도도 민주주로 배준 지역의 불구의 체비시
1: 냠제 개처 주지타 신뢰 전조기 지지 개니 영자 체비 城市行呢 뉴규 마네 파오타 우샤 먹초기 김베 속주 체비 슈긴 체비 지지 시비 냠제 개처 주지타 신뢰 전조기 주지 인공 등장기 더도르갸자 직차초 파오타 전조기 터동 예동 개미 뉴스 조류 전부링기 최 튠법 원바 마르당 유진 디류 튠법 너닝레 갸자 니잠 착수 유브지 자명한지 동지주기 지지개니 용자 체비 城市行呢 진짜 순바 자명기 어릴 치동치제 더도르 갸자 듄차 구차네 뒤충불레 갸자 유석치 차시 차부타 자명기 진짜 순비 조례 튠제기 더도르 갸자 레호차 듄차 유브지 자명기 변조 리지기미네 어지 고제 스취타 우샤 튜버기 슈킨티베 자명 소례 라스 용가부 유베 20체 유브지 인지 지지 뒤니 산내 땡부 체시 잉글랜 서구이키 산내 추미 点톱 나동잠타 수구랜 최저타 원시 최저기 추미 点톱 탄저와 유브지 인지 년조 천배 내주 배울시나 지지 군인기 나주파 잉글랜 서구이키 신진당 소배 단기 点톱 책동 10일 하셔오타 예루 예나기 시당 인지 교주당라 点톱 책동 10일 하톱네 산내 신진기 조치 시당의 교류 워시 최초기 딩구나 소배당라 点토 구례 토미바 앙순바림네 조치 내법 쇼류입지 티니 인지 우수련친 스타미 산내 딩구나 소배당 쇼르웨 겐지 코르교 이야 레네 공수 치기 민시 송부지 잠린 최디인 대탄 선조기 지지게 닝기 공모 세자식 변에 타팔 홍대 인스당 진기 주기 추진기 니에싱 내비 개조외나 투 한탄 니토 괴베 땡기 총타 티나 미숨 겔람토 쇼르입지 점린 최딘 点탄 전조기 진차바 린드 미알키 점린 최딘 点탄 전조기 게크마베 최딘 차바타 여럽 人口 춘징 딘에서 챔바타 냠레 텅습 치시 유지타 한탄 니토 티 미와 괴라브 미베 지마라 냥가 테잔 미지 송유브지 여럽 런투 남다 더십 체링 챔베 꼬브니 남다 균도 셔츠 주기 지지게 닝잔베 지자르 싱나 녜동 게미 뉴스 조르 더 시바르 콜라 시비 링니 스구기 치르 초공기 갸즈용외기 찬용 주제 앙자 뉴스 시 잠심네 튜충베 루규기 추제 토슈 니바립디 녜동 게미 뉴스 시르 더 시베 추제 앙자 뉴스 시 차 레오 시타 잡아 유브지
2: 스몰링게 팅디 중앙 선균 양자 녜주 슈스미
1: 铁位忙为三公客队呢，中央年轻人文给三公规矩成为托呢，谁能优秀？天给三公节用，
2: 三公节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추

0: lenge kongan saa ngemi la lawan tsimbe sigo yu. Tanda pyonjo nyeri tsakpa piyu zumbyo dine ki juri shimbe gen kego yu la. Pyonjo nyeri tsakpa yinbe yina, jikdong gupdingo zunga chulu dawa shibe tsimbe yu sengi la, dapu nizya ki bangwe di ngoy sudyongba li. Ani taluyo ki nyedon gyami nyisar chuli dawa shibe tsibi nyisar ni nyinga diyi na dakda pyonchoo nyiri tsakpa duyanje duyanjo dakda kowe loji ri. Ani di gyurim nalwa tango tsakpa di bena pyonchoo nyiri tsakpa dinda ji ni tanda mima nyiri tsakpa dang labadu chimlu tsakpa dine tingi pyonchoo dinda ki suyun tsakpa shi che. Ani nyedon sabi ngawe chayayu na 年终差不多 初次跑了，但别家重要的。 아주 내가 유름 쉬비나 당구 수도 있게 지금 내가 아주 뒤에 방울 좀 집에 대연제 계획이 변화 마좀 되게 좀 되시거리 좀 되셔 사보다 되네 주소 고체가 된 아주 로저 혹은 아주 로저 제안을 받는 거리 아 로저에 대 유름 나와는 변화 주고 갈 변화 로저 제안다. 디네 미니니 조제 바주 수다다야 디네 쇼도르파 야 파르티브제야 쇼도르파 로즈샤스 규림 가제시 규제 아니 이 로즈시고리스 아 로즈제 잡에 주고 아니 파 먼저야 방문 좀 드려 봐 파제 아니 방문 좀 드려게야 추고 가라 아니 이 방문디게 추 잡아니시 직 아니 직사다야 디네 먼저기 오하기 다 수다 로즈와 보나서 표시스모리 shūdā lōzō wā gē, āni sākwā bā lā shūdā dāng. Ān shūdā dāng sā chā, yāng dīnyā ngā zū shūjīng lōzō wā lā, yāng guā nīyā jīk dā khā lō rē shūdā jīk dāng chūg nāng guā rē. Ān dī yūrīm nā lō dā māng chā tū chū dī, chū dū shī chīk zī lē rē. Ān dī sā bā dā yāng dīnyā ngā zū gī bē nā lō bō bā tāng gu sī yāng chī ngā sā bā dā shūyā chāng gyō gā chā sā mā bī dī dē jē, āni dī gā lā mū rū khā rō mī dō dē jē, āni yāng jīk shūdā jī dāng guā rē. Pyonchoo nyeri tsakwa pyuyi bangun wane shebi na nantoyo zoche rado da shishu yore. Chi nini kechi samgyo riz. Dine nga zu susu satsum chengyo go zomi na bena zumri gaze da. Dine bingi gaze, labadu tsuwaya padons. Dine nantoyo lechay shirish yore. Pyonchoo nyeri tsakwa di tangto tsakwa ji ne 단대 차바 듄당 저진이 듄이니 듀딥직 더도년 좀 아무 듀베 선조 레디디 되지라 회계 중요리
1: 렌야 공감사 예명을 때문에 수유 마탄다 편조니레 차바 교육이 종교를 때내기 종주배 량치 당아 차관례공기 략체제 다로로 숨주소 숨주주기 당아 나제수디 사르고베 서치기 략다 디네 착박이 좀저보다 표대기 좀저보다 내가 잠만을 진요유 다 년원의 시에는 용조 치슈디 다 세리랑 제다 들어고이 폐게다 둔지 부익이 년조 개백이 디 레추이네 릴락제이네 아 지탑이네 딩한 균도 첨부 총소 nima tuzu rinpo chin nala ya pyonchoo nyeri tsakpa bangwe shi zile yo ma re. Ani shuu de da bangwe kali kali bangwe maang rata. An dine pyuyi ki to ne mima nyeri tsakpa dun, dine di pyonchoo chumlu tsakpa dun, dine da chakyaka ne sangyo dun ya chi, dine nyenchoo sabu chumur. Da dine tuyidebji chashiyabu ina nima pyuyi zumzibu na zuji ge

사바도 다루 변조 니리 사바 된저 롱 된조 어 코브리 맹원의 제 차산에 심나 보치부기 둘라 심구양 치부기 이스 아 가리스나 롱 된주 나올라 변조 니리 사바게 어 링조기 유사 대순 세디 베제게 이니기 토네 아니 당게 송자 규자다 아 변조 사드 부교 전부 방부 제바 디네 미리카게 망조기 디지 초와 신도구 요리스

0: 가져올 가시가 좀 세.
1: 좀더 비우니 딱 뜨임 받다.
2: 이제 이마 세우자.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쯔니 더리 신네 안이 나초. 시바랑장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5: 아와 원네 세부 무크나 강가지. 나와 서주 라마. 나 원네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 메바 소기 휴슈 냠지 능충 치메. 나외내들 탁주 제도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원바 나우자바 능수동와 너추랑바 나외니제소유지 전수당 나외디당 이내라 피다 무인로 소재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기셰 주주비네 개가비리부탁군 나외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야라 토부미료 락제기 지난년도 용지 제발레 덥시다
6: 당도민주군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천리 다종 지신 리미토 배주 제조
5: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유 대비 권에 나외 내드 라스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7: 산에 하스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산에 하스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8: 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아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 좀 싸물도아 대얘 티대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도아 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대 직신다
9: 뭐대가 저의 한국이 진짜
1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미쁘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된 봐 권아 구유콜 로친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르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1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셰셰유비셰슈비치라겐린유카바앙차레워게구지추숨구구구추숨산예라승양젠람후캉면캉키니드부살베카지칭비탕나녜디탕디네시그지루무체디쿠카지칭비탕나녜면제총캉로고총디니동추괌불람포가룹총탕베카지칭비탕나녜면제총캉
8: 통고 진짜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12: 상부 대부유 봐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한부디 그랑 토루 대부체 시나시
13: 나뷰년 인나 인고 당견고 한고디 표현에 야고 싶지도 인고 당견고 한고디 견고 그 대당라 숨겨 토루도 봐
14: 박과 서주 랑바탕 세크 개발 속이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하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뷰 매바 최대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 된바 박부 세크 개발 속이 박베리기 내주라 유방 박부 장식하네 리뷰 매바 최대당 배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주하라 다큐치 유방 박부 장식하네 개용기 무지 참부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내 총가라 피네 루트 능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능초 제레기 락제당 학생기 섭취 꾸니 피바 거수쇼
15: 유방 박부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리 능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굴
16: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망아 구구추

0: 당기 샘상기 정화 좀네 꿀라 대당지 유주탕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망외 성강도 핌네 리밍아 배주 전화 초라 단동 바이언 바이유산 진소탕 중매 검주직 내죠 미장라 최시유배 원라 림나 원라 부규인
1: 유주 탐지기 예 성강도 핌네 루주타 리밍아 렘바탕 배주 남초
0: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바고 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가 이제 굳이 조지 응응아 많이 추

0: 급 티르 자와하 잉키 정니 기메츠르 도도 메베 군도 첨부 중와 도 요바지 팅에 폭듄다 뽑진 첨부티 루부르도 자다르 예베 론규다 이 무징 쳇업 세베 네스카르 롭자라 가신 치나야 듀럼 르브리드 큐르베 급소 자와하 잉기 정니 르다 용스 체베 네스카르베 촌나 중월이
1: 하인 들이 용마르베
2: 체자 들이 용마르베 아
3: 체자 하인 앞전에 비입제 수수 되음시
2: 체자 앞전에 비입제 수수 되음시
4: 아 계속만 치다 마시한 때 민두 왜 나도 하인 로봇에 쇼팅 같이 비 然后 마신 봐
0: 나 생각 조진 통보다 더시 쇼제 계속 그렇게 된 거면 두
4: 듀규 카드 해보여 봐
0: 와야 저링 안 좀 못해 가상 로봇인데 그렇게 얘기인다
2: 근데 맛있다
1: 레레 라슴도 마치 하인텐테 용토 말이
2: 둘이 라카스유
0: 뇨종 쳐덥다 뇨종 쳐유 뇨종 그 낭두 티신 뇨종 그 라왕치제 로리신 토르 주고아리 게나다 칠동 양나 투균게 톰레 뇨종이 내자 창문을 띵제 찌게 우리 체자 안주 응은 망부질 띵제 톰라카게 뇨종게 꼬꼬깡 구고아리

0: 먼저 모두 롭진 속이다 마태시 도시에 예행조 초지 된초 무슨 장년원에 시나 개치쇼도 가래 지마 행조 무다 저와 친예지 지마 행조 무게 루지 시스이그래라 탄도 무게 눈슈 제 시베 마체 체크하고 수그래 타나 시순 토그래 也听说县衙去有，我这讲眼睛呢，没咋听到菜系的丁松钱都不花的，念了没一个钱，天天两个吃苦的。他这个老金吃怎么他还生意？
1: 给了。托姐呢？既然言啊，罗振就许的研究难吧，托姐拿去问。罗振的，你们是姐姐们多。

0: 永辉，阿姐，阿姐，怎么成了？去哪儿了都？你哪儿到了？我才开皮皮。没，赵海英，去哪儿跑了呗？是，不了皮了，要皮了，多少啊？我不当的待遇呗。待没？姐呢？登记婆母姐个。
1: 부세가레송에
2: 네보다 혈안 보면 가로 찍기 있으라.
0: 독사도 킹맵다.
2: 영원의 시부죠.
3: 고빈, 수레.
1: 알레.
0: 수호. 이 정회. 정회로 뭐? 디랑 나르베.
3: 전진화.
0: 디.
1: 하. 지난이 원칭급이.
3: 라오. 니랑 뭐 주세요. 안주 님아. 라브지리라. 진제치르다.
0: 아.
3: 라브트은 배지라. 저와 큰 채무죠. 라.
1: 你哪卡着用吧？我啊，是，对了，你我这些哦。况哦，听闻你那新女婿，今朝一位三十九年的社会期末，陆队成绩华丽，我那年三的，俺们就会的。
0: 阿来，
3: 我那罗忙不是都有嘛的。
0: 对对对，
3: 亚秀，不亚秀，
1: 亚皮的。

0: 아자 동매. 전 같이 가용 봐.
1: 돕서 겹지. 아님도 로저.
0: 나 동매. 대나다미도.
2: 아지 가리난다미도 수순할래 깊지 가 봐라. 아자 힘도 로규.
1: 도지 화유. 교스키슈.
3: 아자 힘도 로규. 와.
1: 다저도
3: 아
4: 저하인기 규응의 치수에 조람태토 규금 론규 침부충종 카제디치 메바르쿄르 전춘성 진송집에 니무디 천수금 코베 콤바야 지디디도 교르바탕 렘부티 태외 링도 송네 남야 타메부식도 교능염기유 코베 아마순라라 라타마송라 태외 前藏라 돈딘도 채송 삼신유 웬경 급티디 코바르 담가 체규 강식유탐 테니 로브드니 튼베 지수 미지 카조 미니바탕 군내 총소
1: 교시
0: 아차 나나르 돈디 누야메
1: 장쇼 세계지 다 아작 세발이 니고 요마트바 랍지 네트 나네 뼈치 먼저 좀 잡아줘 유메신 거 유베 春生屯大地，然而脸部有马迹，那从给不及，有种无主卧是不？他这局长，那不就是破局？阿姐，
0: 就春生屯大地，哪里没有谁？怎么说？
1: 我那农具几个多呢？ 光着马浪切 就春生策节, 让俺们孙娜的四十主不是, 快去你。 大哲, 主妹妹, 前年俺们俩让我看当过,

0: 하잉, 아메 슈슈입니다. 라네스의 대보체, 뜻입체 하리이나. 삼크리스탄구유 아. 은일 세압시에우유. 저멀리 치들베 아.
1: 아무라, 저멀리 냐 가로시, 딘제체바 하리오시. 간단 엄지모도 나 비중기 끊을 반이와 채야라 이치 된보이다.
0: 랑 아케케 렘고, 라슈다. 끝송에 레어디 마체니 용두게. 담그 채아니유. 야민의 결정 체제 인게 추세 이제도 가다바랑은 이게 조선 땅토바 야민의 무시력 세제 토토덴데제 레체 초야오스규
1: 엄마 대시베 레디 녀르돈 칭마시 기랑게 녀단 관리 지조나쇼
0: 하지 하지 디 하지 하인 하인 라 디 가림베 고유제
2: 天文也让了一起的，顿个切啥事？先么都是个穷啥子？老对那个节，连么都请嘛子？
0: 啊，这这这是这是，看那节好像啥子用不着，这会，但用水的，看那啥事？难得的，估计早就用不着，让不会得些钱呢，就多请门呗。得些天家钱呢，干大事多。
2: 啊，这还有人个让做起么都不嘛事？让个说说啥么东西，铺了钱就能提前把用过着。
0: 你用嘛子？让个用过着呗？
2: 让葡萄带去的，
0: 但这些写书给我嘛是，我不会去准备，我来听的，我来他接图吧，如果大家用处。不是，对，不是，让对的，那么就得赶紧别回去，他都不会的，给这次这些什么多。
2: 啊，这些俺们这差差不多。
0: 你让笑，陈建华给叔叔婆婆打，俺最怕搞到这样没有情面多。
3: 前头人俺来那么久，谁不写意？俺也没对面。哈，这两对面得罪人。喂喂喂，咱们俺下半年啊，他到公司来打多久是？俺让做来顿工资不接，二天十九去干这个意思个。明忙过大家们多，俺也吃喝过些了多啊。公司一趟就接不久，来个差个的个，十几钱拿九个意思个。
4: 最最大话记了一下，这完了，准队预备陆军车，明都国家用着去。哦，主任了，俺是徐荣民，俺他我领给你。
3: 用啊，到这里俺兄弟看了人民人家晓得。哎呀，天主上把电脑回答不答就学我了。

0: 아직 마마보다 마보다 가린 양아서 그래 초입시다 하이 나 좀 그나네 라마도 너니 사실 신다는 용물이 초와진 리스키야 전부 다게 루이 배드스 무슨 와 오늘 이 란드다 단단한 조대 새 캄보도가 멋있한 랭교리 이네티 개침 말다 들이 개치슈디 니에 나를 무유고비 무유고비다 단단 음식이 냉조인데 요요매 뽑아 최고야르다 하이 오늘 이
1: 로베 샨츠 기니게 야오시에스 문에 야오시라시에송아 칸다 초유네메네 티리네소 나츠송가 샹키피에시 이다
0: 이다
1: 나츠 초와사보다 자싱부치에도 칸키어인다 타네소 나츠 풍둥 거주서 사치디네인다 샤다인다
0: 샤다인다
2: 나 샤할 가위
1: 아

0: 냐주 차게부식 체네 체주 퇴수 법어타 루주 딱도 레비 면든 쳔바라 체급시 신주기 디르 차바타 된네 리베 사변 대부수바타 체브지 신난토 가외 좀다 출신 그제킹 주도 존 루마카라 총주 총미 포부제시기 라제테네 십주 개련 체바타 내튼 카르 체야 람세 게지디스 여자 로디부시라 두제 솜시 로시엔당 신주 커섭타 라제 주비소 당기 신변 시주기 로마카라 총주 총매라 편도 첨부 총내 샘슈야 체체라 폐입시
1: 스종데나 랑타기 메나케 좁던 시기에 나래 장어대야에 나래 망자 장마래나 하장 스미유시 모든 데 송스 망자 장마 냠도이나 진데 몽고케 레가 당보데나 약보시 지내나 죽도이나 주부 상보지 레약에 스미유시 보 예스
0: 소진 종디 너리 세구기 배전 조례 종시긴 뉴벨로시엔당 소진 종키 유법탄 뒤에 장애 수요 토비 센스 디블레 체바티 스주리 주에타 부사르 소자
2: 宁州宋哲基配给东德切的长而且古的命令你为罗县能安翠切里团团把长安水土边我猜他现在的切的行州的配给当月结松时一路俄里社会及主力团结及电价给连切呢叠卷叠不他算上切不叠现在写书四句团结书记贴兄弟给的主力团把他他行州满足的了在强求的着局了滚地当月不是聂东在俄罗培给所谓参大这边结果其次一股年哈三年我他让中给米给了聂东在俄罗培给所谓参大让月不是将东为给军部重启工会才起在归托松县闹事唐明英他罗美结果了批月不是工会才起 接给出去习近平的在内卷唐北列团从头到尾各个开进的共同老将拉达丁色切托三路巡达这部团团为了做批切吧列团了规定多么接切的退入三边连间三部团浪接三部矿土去吧切归部团接受人路停车间去盘中三部组准切别路局给连间库归接送不是在归托培给所谓参大人看推米人力给别特部路局念句续不是
0: Turup sabi kya yangbe lambyu thua thu, sadyu ngay zuibye shirin gi tabzi tuymara teba kunlen che di beba chenbyu siju zuylen che yu. Tiri nga zu nyamdhu, chura zunba tha chulo la dene pyonchon targe tongken jilun yadu nishtya nga lu pyo gi su fanzhi yung la gyunga sinandhu.
3: Sibu thua tha, sishi gi chubcha nyungzin chi wa, namda genshin chi wa, nyingzin ki chuse hiba chi wa je gi mingsi namde kuryu gi che gin wo. Mīgī rīnbē chūrā chīmbō chūngyū mā sē, kē sū mī wā tā, chū mā zī wā chē gyū nī, zīm lī rīnbē gāni jī yī. Dī nī, chū shū lō kān chū bē tū sū chē bē, bē tā sā kāng yā mī bē chū shū lō kān kē lē chē gāni jī yīn xīng. Fān zhī yōng kē nī chī tī, sā bā tū tā, chū chē gē hī bā chī wē kū tū, ān dām jī gzī bē chū rā chīmbō chū bē, gā zē lā zē lā xīm chū chē bē zhī, kōng kē. Sozhe sabar da zui li man chi wa ta, gyubchi sabar xim ju che xin, gangze cheng xi xi dingki chan chi, du mar, nying ka xie dir ne du gu wa ta, chu zui gyubcha ka xie, ni ku yu mi wa ni, gyun dian xi yi. Gangwe liye che na, xin bie zhe pu mi, cheng xi ri yi xib li man chi wa gu, kong ki si bo tu wa ta, nying chen chui ce hi ba chi wa ku tu, an dam jik zib ge chu ra la, rin lu gyang cui gangze, la zi xim ju ta, gui ju che gyu li kwa chum ne, Sibu Tukui Rangi Andam Chikziki Chuse Chunzin Ta, Mikiba Chiba Ta. Chura Dugu Tu, Chuzi Gu Guoba Soge La Zeki Gane Mangbu Sishin. Jiyue Chungzhen La, Lufshu Zuzun Ki Cinri La Zee, Ya Tungi Chaga Rinpa Tangbu To Yubi Shi. Fanzhi Yungki, Tsobwe Ni Chiti, Nye Se Gajui Chiebe, Gekhebye Bule Le Chiyinbe, Chushu

0: 杨龙明的话，年初也会媒体把放来，前边插龙党，老中了兄弟提拔在。闽南地来个女菜马肉炒汤，经过最那边拆菜的后边那个破肉桌子，年年菜鱼呢，真熟烫了皮蛋，沿用给木制从大从家一边，跟送鱼。至于我说，那个铁路前边从哪头了，我进入铁外地，真熟烫起，先上给长碗中间，为了地汤起，鱼具汤、米具、那具、香兰索、鸡腿毛尾，从家都偏的，一米安皮具全都炒了，腾东、白药、白云山、锦绣汤，全面跟住进那种。米长了，菜系预备，我了领了，我了规矩人。
1: 后头同济街也从刚都拼命，卤鸡汤、人民汤、莲白汤、白酒囊炒。
0: 三年，他是中介，领过下来，怕我从中介一单，他帮着，两个月估计出去看看，俺你出。
2: 领过大件给很多的关节，吃了吃不赢呢，点不接，能买了现在解决国民多。人家，大年刚不点名，自己俺你们都干了几双，他人赢了年，领过大件给很多的关节，全部。呀，我几个人的？连我当前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不赢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怕子，不过年关有本东西，生疏用不得啊。
3: 何不去给我谈？那就谈吧。那干部说的，那空敌不灭子。玉芳，那当哪位说出看了配搭？我们就给这个来，人民喜接的，俺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奶奶出位，给他喜庆年。那我那所东阿堂四处浪吧，那我五只扎巴所给，那我跌不灭子，那他那位所去看了片当，我就给直接当起来给老子托呢，一米十片当两米当出了，玉芳那他那位所去看给，那我我不堂，那我张四钱呢给了，第六给那我写几年，玉芳那他那位所去看呢，给用给木制才不写耶，他的卡巴给子起来给小猪托呢，给那他那位那段了打穷经验耶。
1: 玉芳那当那位数据看给这趟几千七股被运营那当那位那就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的两次国古党国书国内玫瑰
3: 他是三年他是中介城管区两节房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期送案积极给十几三年十几中介生出之去扎的几人可把按照两个月估计结果按按股股出
4: 什么人给公开么子？开始让种去微信局谈投票的三年卡里啊，悄悄跑票不谈。天南的人车广播站的谈，他在民主空间局的悄悄跑票的中七站参与。天津白天的小伙让种三十万七位出彩的，才是民主委托的马恰多。我在七八时呢，马我人孙人让种去小局谈投票的三年卡里悄悄央视跑票最多。第二是政府的区别呢，提供人质堂六个六局堂小局，差不多提醒六局小局堂是在六局里啊，恰巴木看全部排局堂，三只卡子里恰巴木看政府的七位排的排局。第二六局五局堂六三小局六个五局这里啊，这么忙不可能，各位那么提局，三只卡子里恰巴木看三三排局堂，提名三年卡了这么忙不可能。三年年末人质堂差不多六个六局提醒六局小局里啊，恰巴木看全部排局堂，三只卡。这里恰巴木看政府拍表，天天六个小局堂五局，六局五局，现在六局里啊，这么忙不可能，各位那么提表，三只卡这里恰巴木看新鲜拍表，天明三年卡了这么忙不可能，推从我里堂六局，现在六局堂六局里啊，拉不起我人不，从年端拍的局堂，一路政府局可以谈，差不多创建里啊，推路人不新年年拍的局。恰巧央视拍片近期，只有参谋看的年把头，实行女子退年七位规律啊，叠加个公司财力难过度，下面也是正文的卡机，是了呢。城管区了，南天面人行正忙苦流，出生产新的军队拍的。村住了，南天面人行正忙苦流，出生产新的居住拍的。三柱子正忙苦流，出生产新的交通拍的。看把南天的人行真忙不可丢，出生产来我给孙娘阿爸的。三个儿真忙不可丢，出生产来我给春年九季爸的。那栋蓝恰不新新旁的人行真忙不可丢，出生产今年九周爸的。穷街了恰不新新旁的人行真忙不可丢，出生产一年九周爸的。光干了南天的人行真忙不可丢，出生产新年九段爸的。成立了恰不穷旁边人行真忙苦流，出生产对内交给怕人。买到了恰不新鲜旁边人行那么提标，出生产九十年你去仔细怕人。囊中了恰不中旁边人行真忙苦流， 초생 장안에 니슈파르 크루 라차브중 법규 초생 장안에 쥐응아파르 말캄 라차브중 법내 림시 강마차르 법규 초생 잔레고네 조선파르 존달 차브중 법내 림시 차브중 법규 초생 장신에 쥐응아파르 신이출의 강마차르 법내 림시 정망고규 초생 잔레고 영안에 듄파르 니마르 정망고규 초생 잔레고 기신에 주시파르 소종라 강마차르 법내 림시 남티규 초생 잔레고 기진내게 파르 가르종라 남탕내 림시 정망고규 초생 잔레고 내주주 파르 게게르 남탕내 림시 정망고규 초생 잔레고 기드내 주시파르 초지르 남탕내 림시 정망고규 초생 잔레고 기주내 구파르 청관추르 남티내 림시 정망고규 초생 잔시내 주드 파르 샴라 유걸제중 쿠키 남시모다 슈구히 보달라 남티내 림시 정망고규 초생 잔시내 주드 파르 양저 윤서 남티내 림시 정망고규 초생 잔레고 니내 주 파르 남초 정망고규 초생 잔레고 니내 주지 파르 청순 초월 차부충 법내 림신 차부중 법규 조정 잔 신의 주영아 파르 남자 바와 남팀의 림신 차부승신 법규 조정 잔 뒤내 주영아 파르 처음 남의 가스 치모 얼증 마음 고규 조정 잔 레고기 손내 중이 파르 삼미엘의 차부승신 법내 림신 증 마음 고규 조정 잔 안의 주시 파르 가름 부치의 증 마음 고규 조정 잔 레고기 진내 주기 파르 Tene temin zong tan chong de ka ji gi nim si wun de si ro na. Mu tu gen nang chong ge ka ji gi nim si wun de si ro. Chuk du chong min zi kang ki lo de shu gu yin. Sanyini punta sumbe tsi nishu shi resa dawa rechua dagar menje jungzhu chu ni chui jen dong jowa garbo tuda namje ngachu tang chichu lungjin kor chamu tangwa mang changshar tang shalu kuy tu lungjin kor lundu tang nungchang gyu la lungbu tang si kuy tu Simo lingge namshin wanda shu sar
5: Jigdin di jizam gya chini ya Ame chamzi ni shung ta mi Ama la kunar wangwe mingse ki tu chin dir Loyi Pajru Dijru Lhamti Khongla Pyunye Kiki Zawa Cunbarchi Lhamti Dimshuchiwe Khongba Yabdu Dishin Gibye Chorna Shiyongla Lhamti Lajigwa Ki Nubadien Yubye Tiwe Dinjachi Amya Tujin Ki Mingse Khongche Gwar Nige Gubju Gogula Lham Chachi Nyuna Chachi Pyugyutang Nguichang Gwar Nige Gubju Gogu Yenki Jangwe Nyudum Nangchi Loyi Pajru Buli Dobyeji Pyugyuhin Chigwe Tujuni Jin de xibe qie ni shi jiang ne, jin de abe qie jiong ni par, chang bo le qie xi yue be, wo le pe ne, wo le bu ju yin. Am la ni an cui mi zi dir, chu ye jin gen ki, ge dian ti yin. Lo ji par zhe na mo ki am la yong, qi ling ne mi yong wei, min dun xiu. Xiang ki zhen ni ang da xian ne, lo ji par zhe qiu yin cong gang la pe ba, ge su xiu, ji du ka ba, le wo ge gu ji, chu chu ji chu, chu chu ji. 泰迪熊罗塞贝人拍起过泰迪熊起别人看起了果儿骨子狗不来准备给每个自信困顿体外地卡占了切开月饼抗着四百皮丢更是熊泰迪熊罗塞贝拉达罗杰帕车你都你是自助旅机而新别不米丢通体色兔参不月饼困顿地拉卡托心真能米贵体外不利给丢起银饼不利这个汤催米落吧
6: 家切汤配切康气刚度全熟脸部油辣能量能推汤起了强强铁腿全气哈将参不油罗叶帕车鸡儿新别扑米对通直到卡巴连我也无忌处处进处处处进泰迪熊罗塞别人拍切过泰迪熊起别汤卡起了果儿骨子狗不来准备给每个自信困顿体外地卡占了切开月饼扛着四百皮丢更是熊泰迪熊罗塞别拉达 明了大姐姐呢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同参加娘这期明了记者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姐在明年给年团委员呢先突破了坑穷给

미 창문이 랑소수디 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토르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나제 십시르켄 카지기 치르기닌가 동부 수데 보가오베 제롱기 켄네헤 콘즈 슈준 자체라 제십타 송접 지류니 심기 섭서라 쾌베 라메기 틈지시힌 튜즈 자자 체우베 콘즈 진외라 도십 체베 랭게 리축 토함 팅디 영웅 편전이 레제낭 나우의 변형기 상황 추와 셰바 제비 슈규힌

0: 제 로레나 루나 시브제 사지 싱그리
1: 캡처리 겐 징웨 네자라 양타베 다시 땡게 체네 징웨 디 산에 쳔바라 치기게 따데레 네라 케베 사감기 네시 치진 추여티 베르나 슝디기 체타 체디기 체 서브 토제소 추여
2: 텐시베 겐요 징웨 캡시라 차샤나 텐순베 캡시 제베 나도 참아 자시 치고리 마세 사브 파죠디게 커투 말라 나로라 쭈그리
1: Tengsunbe kyebchir chiga plaze ta jikje ki tsega tebe Rengwe ki surjen kajik tezam yang tabo chongme Teyang, Tengsibe kyebchir ki tiglen chiga Nguendo ki jikje jene Sane ki ne tengki chize limi ki heba leme
2: Mala nanglo le Tiling da kyebdenzo gejo che Nangdo dikeje Tene Songyo kyebkonda Cunzin sa gyudenzo sama Igri siya di nala da kyebkhe
1: Rengwe kyebchir ni Bedib nanggi sheja ta Lutri gab ki shungmo tida sayu nguan su pechu chebe kukup sambuchi yinti Shunji tida la sayu nguan su rungi takje ki le dun yabu bewara zubdun chebe te Hunzo targe ki nunshu yugu dun shi yueji Rize chengsu chebe lhulung ki konga lege semshu jakdu gibe
2: Nashu de gorchi gyabri
1: Rio yang sarchi, zhelam kutoru Le dun mi nanam ngasane Shijun chewe rinung chwe kyebshir ki lela chesi. Yingo nashu la dakje singgab nyingung ki chuzwe sumbar lepye. Kyebshir tsujung ni tatong gyanrin ki anin gwenbe nashu tokyo kwe.
2: Pula chenpe yin na tandu nashu ji yori. Di yin anin gwenbe nashu ji ri. Saji sabu din zhe le nam tandu zay na deja ca yori. Chaba dambi yin anin chulo gyu ya da jida shu ya ki nyinga chenpe shi ra yori. Chezang kiranzu jema tsuidu shikandru du namshil de jen doya di hajangi kachimbushi.
1: Sushi tangwe rumitso ngwe la pamne tangshu shidu tsangmara chukwe gwenne debde nge sushik yongtab chenye. Ringwe nemyu chachin togo yile dun minaygan tuzu tamzin ki jeshi sindor gwe bata. Nge dupi narwe pomotso ya riden zishin ki yiwan gokde Rang Jung ki chudoro chuzi ki nizam shi la Hanzo yung e dup yonsu se yu
3: Chung so!
2: Khorzu de dhe da mar gyan rishi
3: Kaya u mang zha su chun lai me chung su
4: Hada
2: Chow Nganzo lia ga yin ji shu bi na Tezu kandis chi me ha kung mindu Ani ta gong mi ta kala sa rin sha si rishi Dene nganzo kyebshi chi du kala sa ya tezu Daktal sa tu ma ri Maang che chozo nyeba sunbe tsamla ri. Garbi tando chozo shiba singi. Khasan cha cha bin na nyingu kala sa du chozo ngaba singsha. Baiti riza je de. Tene maa pa mada sha sa le du chozo ngaba singsha. Ani dabdi to pushtung. Yaan riza je rengyo na shu shenda la cailin chika shimbi. Tene maa lo du halam sa rupo singi.
1: Chadaan por kanta. Tabdi saji shi sene, karma nyi shuk nesu kyebji. Shunu tida lara ya, ringwe nashu shen shi du kyebshir chebara tenye. Nga zhu zudun cheba gyu, hunzo targe ki chezhu ani gwebara kyebshir chebe le gendi shunye tida soso ro lingzhub chedu chuzinye. Khonzo lingzhub chedu. Ani gwebe nadu ki kyanru tida ronde chekji chwe taja dorgyun tebyue jing. Chusuru kashe su zangye geba ta. Kashi chelungi seru. Kato palin chigab chi chumshini ngarishi sebo tonto. Nashu ki chakta rinpa tarcha su neshi. Mashi londe pirim nazo yuru. Ngarishi ngozar chila yuwan chobye wendan cilshi.
2: Rii debsu chakbata. Ani tin duyun la ina gora dindrechi imbra. Tine ya zaabi ina nga dusta du chinu rengshin ki gomba dindrechi risha. Tene kore wo la ani sha da tando chwe ten ten degi na shu mangbo shudu.
1: Rinwe kyebchir chigab ne yu yakta denge chi gwe ba ta. Su jun ki gwe ba dira yikdo ne shibri chi gwe di. Te nang lurub ta shi kyun zu jun chi dang ze yin so cui yu. Gwenbe kyangwe sa shing denba la chu mang che wa du zi gi chuba yin. Rinwe kyebshir ki lemi sabatida lega cheryu mala deshi zelen ta da gyabe lega tida rimshin chang chobara kyuru yu. Wende yikto ne ngonzho chasanshi chi gui tse, kwanzo ngoyne jena shinu ne gaga chibu shishi.
0: 미 집딘 다 차고도
2: 가저리 도매 미접게 드셔
0: 미접게도
2: 낭시 미접게 탄데너 슈기 직딘저 차샤비나 하고니 뉴뉴리 마세 캡실레 된디 죽티비나 로규이 리다 제시텐조데 데네 로규티데 나로라 티단 저와 유메딘데 대제 엔더딩 오저딘조 마티우제
1: 디가라 영이 두급 강기 되기 아니 거바 이민 세보 메조 캡시 루미초로 이게 크베 도구식 예유지 도구 땡기 이게 디달레 디가라 땡외 출로 베스 임바 셰도
0: 디가라 듄데 양응이 치샤 디겹로데야 페지 도구녜기 미디 명임부자 이내레 이게 디 세브스 메자 디낭디 땡키제 십트 세브 셰토무소
1: 도부 이리디 수치미 세버로 셰체 캡시리키 제시 커서 제발 되긴 제부터 유티 테니 로규이 고모 체외 디미시 다 직송이 서브토웨 페크루토 남시 규도 신도 졸라와데 다당모시 타와 예루 쿄점시라 지나기키 대작의 제도 레드미나남 지네 법규 타체 테니 내가 주지와 만인 바라 타고르기 종조로 최도 제발 괴티 내슈티다기 뜸규나 규무치지 역시
0: 니에체는 디 두니 첨부시도 문에이 시진 켜부 신다에 시도 두기
1: 내슈티다 로규기 추균증예체 책지기 균도 민용와 규에비 천대이지에 시도표 유빈남기 미럽내 미럽 균진체에비 슈즈에타 제수체에비 체진티다 냠도 두에니 시도로 크메베 남든 카직 카공체에디 산내 전쟁의 로규 차산시 초토 내년 향리 탱월 미남 최고 비스의 두뇌 개제시 인시 인고 내슈 제제레 남의 방어로 댐베 로규기 뜸규 죄신예 은인 거버디라 롱어 제일하게 로규 댄시 탱아 텐댄기 낸조로 와미 누와 시키 십장요예라 수진기 거버디더보니 캬롤레 하메야 나르신급 대두기 진념 용수 서토 타다 진다 고바르 립세시 시제르 타도 캡시르 치세 내유 마타직 파유바마세 팅시베 게요 링의 캡시르 키 드림니바 주지라 녜우베 내게 페림 교수 돈치 레미남 키 내가 파마체네 민공기 잡아라남 리티 제디 체진남 투산도 단네 로글레 말라남 루베
2: 내가 대차샤나 도르 제모도 비는 오네 큐마시 닝고 차샤나 치료로 최도 체감 로제 최도 체찬의 추로제 제시되게 리트 체고제 마세딘 데스 내가 파마 체제 마쇠비는 생이 퇴야요 마시 생이 모두 내가 파마 체고 땡게지 딘데스 최도 체비는 카마라 던도 가져요제
0: 곱줄 하세요지
2: 곱줄 하세요 드네 니머르르 사저르 친네 던도 니머 곱줄 사치고 오제
1: 양타베 정신이 제대로기 증외 차고에 다 도담라 시도니 개체와시 인식 계급기 정시 체진을 시행해 인원 송병이 망해라 원삼기 관점 체초진 맥주전신기 송병 세주 대비 체초 인원 캡처를 내려니 인원이 가장다 다유기 남바라 제시를 제바장 민바라 대퇴닌 소니 계급기를 내 균진 폐기에다 다루에 당대 사신대 매멍시 조규 체도인
0: 안주 팅순배 캡시 거기 제시도 주수 되네 팅시배 캡시 나라 루지 이내래 참리 쿵니 카마게보다 토도링체다 싱제그네드 야면의 사치신다를 땡기치단을 속배 내둔딘데 퇴시리 제자 내둔딘데 팅순배 캡시나 퇴비인 팅시배 캡시나를 무두 내주딘데 퇴비인 용마리 가이스나 팅아바 캡시치드 팅시배 캡시딘조 수대 제시치고리 캐시터리 안주 논주 쇼비인 지역의 캡시 내둔래 땡대 균기부리
2: 디 토네 버시 다고지 간이스나 로니슈제다 양나 대외 강르메 되드나로라 된조 배주 당우지 세장 인진네 대초지 게시티 대기 제시 된조 야부 뭐 준비이나 징유 세부 진다 제보치야라 이네지 간다 십디텔라 내드 튀엄바이나 아니 베디 진다 큐네메 버틴데 차드야 닌가 요시
1: 캡시르 레드윈 베버규 난츠 시림 징외기 카장 다 다요니아 차소기케 쿄요네 유무토바 조유라 퇴종 표정기 시림 링웨송

0: 여기 근생 미나카지 소경지 시
1: 머시 캡실레게 지부리디 문에 튜니 대배 튼다지리샤 제마 첸스 치두리 뽑기야게 튼다지리 생비
2: 팅시베 개용 링외 캡시 나로라 슈트부디 문에 시지 인삼기라 가블레 시라도 시그세 링외 송교게 레드윈테라 소소리 기도자 퓨야총스
0: 지루니도 니스피르 지데 초베 체니슈 초니 송 시즈 총기를 팅시베 개요 르메 캡시르 레 세유무의 기시시 레트 무수 고조반에 송 총기를 용기 캡시르 레트 미나 갸다 니슐 하기 다왕가 하잠리니 세유무의 수 캡시르 기 레트 테 베벌 후메 제바규 시즈 총기를 기 지루니도 니스피르 다와 주지베 체니슈 고니 개요 팅시베 르메 캡시르 레트 기 드림 니베 치르 시피르 기 레게 레트 중화 팅디 캡시르 트 시즈 총기를 기 르메 네유 켄 책도 주제 두주 퇴송다. 팅송배 증언 내유 개경급 증언 두 제도 제바다. 내주 중재 야지갸스 시. 지루니도 중니로네 증언 내유 십기 개주 개두 예바다. 내주 중재 야지갸스 시. 팅시베 캡시를 최 증언 내유 사바 십기 십주 십구 예바다. 증언 캡시를 기 정시 서주로 제대 미증 모르니 개급 기증 내라 라나 매비 리기 피해. 人为 캡처 레드윈이 튜닝 서베 리네 최내기 주슈지 인식 정시 서규로 최대 미증 모레니 계급기 리네 방조라 모든 팅서타 투자도 동화시 인디 관제 라랭외기 토네 슌다르 제바타 균진 최내 닝도 풀린 지기 예배 림시 리네 균진 제배 강진기 가와 더보로 큐리시 관제 정이기 칠레 시제나 심즈 크베 레기수 퓨시 Rinnegi Sabyung Tepti Zhonghua Miriki Rinnegi Zawa Maobara Kachow Di Yarzu Geba Dara Gezara Chishin Yer.
3: Kwanzu, Zishingi Ningju Lianne Rengjungi Chungze Se. Kwanzu, Semjengi Nangja Pheje Ne Mikseki Shimse Shi Se. Menyer Gajuba Shiki Lashie Soze
4: 君子起得了起名。端定几名，有我朋友你来采访，搞得总体浪子不歇吧，见必须就赢。列地呢，前用托在甲子园里面阿东演技强谈几个级别人中送给开始。 第二，坑里成为尊重单的途径，错谈错误，难给各座单长来的。第二，明日创业起个样，索价免别糖都缺的马上。强谈给色系前面托，索价那座几个有型，创业起不糖，一句必行。西屯人民给索价给健康性差异。第二，最糖中。 江姐，咱当托了检查区别，跑过松阳区。江里，苏姐打通周围苏家秘籍门前这食堂，一个朋友圈里苏德情绪信息。天昨草原三条块的贴近，家中外来米系统阿东三个托俺去谈谈，让俺们谈多。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식진워타 북극겸무 마실타 보갈부인신 소군에 아지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티달 정중 훈기 초배 과제 대더부시가 뒤네 권조서시 뒤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 뒤부네 중이 발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장물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뒤뒤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을 쓰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날 숨버타 수부진체라 미니 학잠타 지제
5: 郎国了爹呢抢难金别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子云都凶蓝他迷人为咋当脱了养那国国呢咋死亡养那偏子体力切不索接球日亡养那胖子我们心愿各不就古别拉通瓦丹国通呢对不他各不就波别金别包心见完了我命不为把娘心愿
4: 姜了，就是今年草药空气越紧，就去玩姜俺的盖牌塔，就去玩姜泥水松就越了，就去水了姜家里盖网鱼。姜了，小我九五十三年去通完塔，你没退休，偏去玩，咋当托？咋死亡？年数前年对吧他？啥时候惨了？哪里让日过一年三六百草药空气是鱼？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세법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上我的老大去。
1: 上路他热干土样多，要去得去。热死，我就要多些上路，过来拿去得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热死，
0: 시내 자주 비스. 메르교자 갑자기 내려도.
1: 토스 굳이 시발라 내리자. 전도 토스 시지구다. 상가리기 토스 나고 뒤차고 토스 나숨 뒤차 뒤기 정시.
0: 지구는 님 나와 주변 체 주신. 멍텁 잡고 뒤 우승의 유사 초요니 고조시. 자마키 뒤지도 장마기를 와르게 주뒤 초니 설구 체우시. 어리 치쇼 뒤부터. 포초신기 티쇼 니베 강마다 쇼 솜두로 체네 메교 솜디 학상타 남정업주 학상 탕거지 십주십등기 입승보 장마기 토사 솜구지타 시지구 나구등차구 나솜등차등 청지소비 유사 초구 체시 대낭내 우승래등초비 토사 나구등차구타 나솜등차등 청지 자창슈시 가세지로 찬용 丢出破타 年纪了丢破菜替松就演戏会。警队查给人为命你多多事。我愿讲让马提办案兄命啊找位村姑告通他。您谈过让马西面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兵阿

0: 아버 동랑 아버 고정 랭기브러 고정 랭기브러
1: 동랑 당고 동랑 당고 하바 러브이 제샤 대지 좋아 제도 야민도
2: 주빌라 분빌라 가셔봐
3: 분빌라 나 주제 공이
4: 강타 도세 내주 그때도
3: 하바 러브이 제사
5: 내주 가게 시야민도
4: 전에 대지다 유스 드미 쏟아가
3: 대지는 좋아 제도 야민도라
5: 미가 대회 통 야민도
3: 도선이가 누나가 배도 집시야
0: 통랑 아버 통랑 아버 고전
1: 레이저
3: 통랑 아버 계속 치다 부빌라 계랑 쏜다
4: 저리 루가 저리 더 뒤치스라
3: 주송 루레 겨부레 마세 매겨로 겨매미는 나 조총으로 우리
6: 니가 먹지 간을 겹겨나로 쉬죠
4: 이랑 주다 제목호
7: 나 우선 레서디 카이 저원 매겨 유스 주로스다 송도 갑절로도 소도 진행에 도나 체조 양갸 시이 주로스다 송동 갑절로도
2: 녀사슈 모슈 모왕라샤
6: 먹지션 왕라 감사 나 진지 회의
8: 우선 라라제 시판 라라제
6: 민은 내 저도 제이 나주 유세토르 저지 상무 제사
4: 저위 조고 제사 와이네 내 주견은 말랍 지이
6: 먹지션 봐 계란 공고 쉬어야지 조주동 루리 체시디 맵스제 매교 체제기 카상마 상간리 갑절 균 지그르베
8: 영아 니에 먹직한을 공고시죠
6: 레스
8: 먹직당라 단도 개치슈디 조주동 루리 디르베 매교 디기 카소 균 지그르베 매교 마게 갑교 마체나 잠지 잠들 랑아지 맵다 지그르샤
4: 니즈니 신수 먹지 않을까 구두
8: 레스 니 신수

0: 봄블라 잡시다.
1: 야 유스드마 준이 되지고.
0: 당시 니 셰리 미르교게베 게구두 응능 감자라제 존두시라도 봄블라게 유스드마 조약이 구급스나죠.
1: 단다마 게제 딘제지. 유스드마 조약이 구급 얼마 알았음 구두고.
0: 나 단다람사 조두둘.

0: 라게 부빌라를 싫어나야니 개가 토비알라 지시민데 챕시 부빌라게 나 아라자나야디 나서 개가 리야라 미드는 기억시
1: 랑쌤나 삼로 갔던 그 이벤에 셉시기 그랬어요 아라디다 지구리 뭐도 없지 또 샤샤비나 좋아쇼도지 토비나 야바니에르 지기
0: 토글라게 와 유사다나야디 미미라게 유사유사시 토글라게 와 유사다마나야디 중국만 보고 유스치고로 그게 요마시 이내 먹주디 개가 토비나 신의 주부사부 속주체도 없이
1: 역시 나저 알아보 바디 중국의 내미다 중국의 외부 今天我也是把我锁掉了

0: 대단아, 대세 님 좀 되네. 네 중국 민디게 통남난 내 마 대주고.
1: 타이거. 타이거. 미시메 니기라스 요제 유스드 링교 제비인 바. 탄다. 미 동자라 시브르다. 탄도랑게 님 좀 줘다 쓰기베 아. 마규.

0: 미끄 깊세 먹고 뒤지 진작에 아르 화팅시 마트 그지스 깊으시 망을 뒤지 망을 미끄 깊세 뒤지 망을
1: 퐁
0: 뿜뿜뿜뿜뿜뿜라
1: 미끄 깊세 먹고 있는 마 겨우 말베 아 시제 뒤지 야주
0: 러스 뿜뿜라 깨비야 역시 조디 그지스 깨매 다우시
1: 라리아 최가리에
0: 십지 근처 개우매 분별 확인할 수 있겠지. 말해, 계시 저거 당아 주고 예비인데 터바삼이 겹 쇼바삼은 니에 탕스체 니메 고르 뭐 주는 세모 겹 교시 세모 뭐 주는 벽이 벽이 겹 교시.
1: 벽이 벽이 겹 나한테 근처에 쓰래.
0: 니에 벽 저거 티 나 겹고 손자 그 대대 지승 맛이. 드네 니 지대 로체 겹 드네야 벽이 벽이 겹 고 타 잡았어 드네 겹 교시. 타무디 나 겹 터부시.
1: 대야 니메 고도 먹 덥사. 야우도 마제드 로도 주고게 요아 요마시 돈도 레부주 후다 에 라게 지조 신아 니가 유라지가 교 디네 콘서비게 돼
0: 문에 속고 입에 부빌라
1: 뭐미 잼증 마지
0: 체능아 갸쇼 그게 조르제
1: 장가 봐 주니 되도
0: 나 지수 신 얘기 갸쇼 대 조르도
1: 다 교시
0: 야호쇼
2: 지빈 제시딜리 난자 릭저 터부지 세딘 자식이 제시 가르래 니멍에 대지 날라 도승이 심지 도스레 레카마르 쇼 니모 심지 심에 니기네 마게브시 아시 기네 단다 도승아 구둔차 구네 니멍미 니동제 시스 남달아야가 제시디 제비치 교지 단대 개체시디 멍초 죽초야디 죽지야디지 에 알로구리에 지쇼 입에 유사 주고이 딘정원에 내니라리시 집이 딩이 전게 마대비 시라지기 아 그래야 밀라 만대치야 원치 연마시 장시야 막배 더 생각고 딘사고 장금에메 시에죠 아 제만이 중국미 통대 교내민들 영아
3: 喂, 我们这三句话给三个月, 你有些年纪八十几个月。
2: 你的呢, 有些三个月, 而且马给八个月的那么, 这个是不是? 让能西, 再不能给, 这些能西, 特别是当前, 没米茶, 几个圈的要买的。 可这有,
4: Yes!
3: 也, 让个三个月要干过去的。
2: 那人是多给外个王者要的，亚金，有人是我爹的那些小人。呀呀呀，咱们谁里当人心不起啊？谁里当人心不起去？亚金才要全部赢了，妈也得输要的。
5: 听听吧，
2: 好些，加班去吧。哈哈哈，
5: 上了干着中意，加说也把用把可输赢的，咱们这么说的。
2: 加班去嘛，俺最得来噻，各自去。俺就退出专业。
6: 勇啊，上面他们的工作当接起。
2: Yes。哈哈哈哈哈。真的吧？不过，咱这游戏，上面忙得多啊，忙得可恶些。今儿咱不进。莫洛托夫老板快要些，进门去也合适。
3: 몰로토프 라본큐르민도
2: 나다롱아샹마고출신에잘라니치스퍼잼동제쫑레람조다우리리갈마교유자오이제잠을리갈오드구이아조라보마고출게키스다체나조라본제저교샤체소소라본미키브르바에시아제니아사쇼니아사쇼조시보브로치다
0: 글리다글리쇼아장하르샤요마나부부라가다아쇼이게락다이야글리쇼아글리쇼아
2: 어제 몰로토프 락범을 했샤
4: 上不得个给你来中啊！
2: 木头飞拉蹦达，双喜，不过那个俺走的，那么路没叫我顶说是当下。
4: 哈哈哈！来下，
2: 了不起。

0: 있어. 이런 아직 제약이 예수다. 하야 나 주도 회제 실하지 있어. 야소 예배 제디 그도 존예이 봐.
1: 더더 도스고다.
0: 야소 좀 가는 신 잡시. 계신 아주 제모 세비나. 갑균다 제보 보아야디 주주시. 먹도 그거 소나 접지 부르다.
1: 치팅 봐. 다다 아마 진소자. 막든 텔라. 녜가라 차세 주시.
0: 샤마 신시. 계시 메탈레 딱다마 되나. 루드주 로보치기시. 녜 마치 주소래. 전주 고유다.
1: 치팅 봐. 녜 양고 양고치 지게비. 다다 자고에 토성하고 된 사고라 멸교겠지. 점리목주 200급기 유기 치제 망치리 대외 망의 효시. 멋이 토성하고 된 사고의 징후 징뒤 차송자 차고 시차 효시. 이내 자고의 멸교자 망차제 단도 침무차대 효시. 키즈 다시 안수 면도 주고 키즈 치비이나 치매기에게 면다 요구균쇼 타나 편도 면 치우시. 치에자 단당 안수군의 시에나 개치슈디 라봉 비주단야 티시. 하바도 벌수 치외 몰토프 라봉 비주단 후시. 더도 다다 자고 미교 모두 겹지 아주 겹쳐기 고등랑가 가대 것이 기승 아주 야주뒤 몰토프 라봉 망스마 키비치 고등주황미 깨가 용야 무대비나 장기 삼다비 고조 시민 그제 주지 시민 몰토프 라봉지 깨도시
0: 계속 개별제디 또 구제 수교르샤
2: 녀사슈 치쇼라 젠디오니기 우딘조 로리스 젠동 젠을 주키샤
1: 젠모로 토페 라본
2: 숨기라샤
1: 더도 용차샤
2: 갸빈슈마 콘츠 치쇼기 조가장을 쓰샤
1: 람사 튀어버리스 가다가 죽어

깊숙이 탐집소 또 숨고 싶으시 뒤유스다 도주도 집에 보나 맞은 게 봐도 유스 당군의 죄시 도람 수발의 정시 띵아 졸린 거지다 띵쇼다 주쇼강유 아 먹도 도중 죄시 각제 사삼내 죄옥시 줘 용마시 용마시 셔니 용마시 록중 봐나 니무다 케메자 도스 쇼르신의 시규라시 제장아 쯔 록중 마와고라 디디 죄도 죄옥시 만줄랭게 주주 주배고라 유스당 후대 죄시 도람날 주야드지 랑가다랑레 메자 쇼르문진 그대 쇼랴 랑가가르다 디니 시규 제장아 쯔 시면 용슈치야 그 탑시시던 주지 계생아 쯔 도람날 말랩지 랭게 못 주비나 텀지 저 후시부디 뒤니 가쇼랴 쪼쪼쪼 용마시 용마시 마자비 쉼선자 니에칼은 니구유 쇼르니 용마시 다들 그 지체 오비 니에 심어서 이내 되메에 소개하다는 용마시 치든 봐 샤뛰다 뒤인데 구식비 틈짐소 나서 당라마기 탑조리다 뒤냥 쪼개쇼가 틈짐소 대지 샤쉬다 샤게 수디에 실주지유 나 얘가 식유 꼴째 좋아하시

0: 저기 하던지.
1: 게타마지. 직전에 어디 있니?
0: 난 집에 있지.
1: 내가 맞게 왔다.
0: 오빌라. 겹쳐 보네. 녀수고샤. 난 저긴 저루가 지라 람바네. 저기도 유는 거 돌샤. 내가 좋아니 지들랑 거 먹고 손자. 니랑저 랑고 진조. 간교 진지치 스카담. 민녀수겸네 랑고 녀수 뭐 겹지. 선진 파고 좀 뭐 전디 겐이 좋으리.
2: 초요네 상담제 눈주 마셔 없지 없지.
0: This
3: 봉초가 먹시 몽라 뒤로 왜 나 왕지 산이 먹시 몽라 나 징징 왜이 징징 왜 쉬다 거들 봉초 주저 제비 젠데카지 단도 봉초기 저가나 류엽다 제벨 야진노세초 니엘 기랑게가 저 배주 단준 트벨 밀겨 뒤우 창마 계속 제초 나 그야 우치시슈라 먹고 시다게 뛰어 뛰었다 먹시 몽라 돌 팀나시
2: 나도 봉초 정해 봉초 손배 깡고 팀마지
1: 나로 뒤부터 쟤네 잘 뜨기다 가르탕자 멘드 바꿔 제비야 가르래야 대진 학배 제자 니네 단체 개개스 니 쇼연연 멘드 제비네 저우 통해 믿어
4: 중부와 양자윤 구입에 안 됐어 기니게 모두 수제대 입지시 자주 서울과 후교단이 유고 말해
5: 레스 마블라
2: 도성과 구등 차고를 겨 묘칭 얘기 겨쇼 제목 말래도
6: 니 맹군의 퇴사수 니즈 개발하나 대기 집에 사자 리사 요시
7: 겨베 뒤술 때문에 부르마 나스네 조과시 가바집니다
0: 내주기 하이 그만봐 라마 등지 요다시 갑니다
7: 나주고 애교 실수
0: 주쇼강 뒤다
8: 레스 동로 수분대이
0: 왜 주민라 나 분배 생이 若叫我不 等도 렘소 段先锋们不 等도 同람나 렘소게 나원 내주기할하유기말와 내수니에시당가 가구제랑 참괴 자주마비 레스

0: 님 특수이네. 더 통과라지. 로고 세세 좀 마.
1: 통론 선배 주고 어리마게 지나게시야. 잡으셔 봐. 다 뒤쯤 민도 맞아 그냥 야 주고래.
0: 개점 어쩌다. 다들 심주 지금도 돼.

0: 여섯 시 디네쇼 여섯인다 알라디시아 여섯 시 여섯 시 디네 파리시아 디네쇼
1: 샤랑 아서 그랬으 니죠
2: 토랑 좀 어리미 각동 잡시 키라스 미모 우드제 데데 주도와 마시 제자가 수가다슈

0: 다다 유생 요마시 라바 모르 제시미도 신의 시죠
1: 모르 제시미도
0: 예 제가 지금 알려 보다 보다 상다도 잡을 수 없어 자 파고 제제 보시 모더 공부 저지래 먹고 지 지기 되어 제가 당신이 요구마시

0: 바로 얘 봐.
1: 로그 토가 주니 공제를 구유 가박 로그 팅주나 퇴비 이내 뒤들고 막 거봐 저거 멸쳐 접제 제시기
0: 되게 시구유 기도 집에 과시소
1: 나저 친구 주셔 나 앞에 왜 잠고 식 아
0: 다답시 가려
1: 나 잠기 그분날 나저 친구 주셔기 무슨 샤요지 내가 주셔 가봐다 뒤세 카시요지 네 가박 로그 퇴도 봐
0: 샤도스코아 내가 주도도괴
1: 주도봐
0: 도스지지 가주 로그 퇴가주
1: 러스 줘

0: 레스 마벨라
1: 단다키랑 게 막은 클럭클럭 세 바규미
0: 저게 공녀 제베
1: 녀단다 유세니 주시엔초 치쇼 딘비 유스 망치 린차샤
0: 되다 지도 상마 담사니야라 가부 역시 최선의 쇼게 공 세바 림에
1: 니에체는 미망고딘 제시장 자시변 니즈케 마시
0: 최상아 주의 모두 겹지 다리 개가 톱고시
1: 디딩보다 저 유보자 마세 계랑 뒤름다 저 요시
0: 계세랑가 녀섭제 녀남다 진예이너 셰고야 셰 셰모고야 셰교 마시
1: 인고처 최자 계랑게 전에 두세 디링라 개치시디 가르르더라
0: 디 심에 뉴르다 아티시 덤증 무상마 어리자시 규노르다
2: 도대체 안 오디오 오디오 도대체
3: 지대봐 개표시봐
0: 노드 샤고스봐
4: 갸소에 개별 조대 부사무 고시 없이 제자디 레랑 르케이다
5: 아주 미추 요비 타는 아무도 타요 마시
3: 샤토스 화유

0: 시소도 비아시 시베
1: 먹심 공라 톰게 로스 그르다 제상 고조 총수미 치지간로 차주에 그 탭시 당샤
0: 네 예제도 거부다가 주니지리 성비
1: 톰 튼세 람팔러 월 치비 제남갈 야란제 퍽베 차주 톰게 척적 카부다가 질러 질라 기그시 질러 질라 기므나 마스웨제 차튜시 이내 딜레 독제 톰 알게럭시 차가 수트네 돈도 못 지라 기그시 제일 톰디 치제 지라 예베 겐게 제리 간기 차자 체제 시그지
0: 봄쇼 중에 치즈디 치즈 위에
1: 먹심 몰라 나저 톨람디 치즈다 케 요마시 팜플리터 톰디지
0: 인교도 다그시 이내 동남내 발굴 지하디 아주 내법 심부 유자 치즈디 치디부 여말다
1: 개균이가 요시
0: 균예 신그유 개디 가시
1: 목숨 왕라 기란세야 아주 동남 지상우 졸 주의시하시 范弗里特 개탄다 소소 也和特别生活时 快让我做强迫症 于是那么说 连途的上不去 今天我做同样的 罗德军美给 莫特滚女秀的电解 养过养过节 于是超频的 快母体 没有看到情绪 同样的这次打 结果算着 快查查马节吧 等着就有理
0: 研究的大事 今天都是前面的 今天做刚才前不熟悉的
1: 没事忘了 다리 있는 게 팜플리터기 나르자 차도 나조 당라마기 리버 차도 되기 에리미 빠슌 거 소통은 문의 기준 다르다

0: 교육한 거 사는 쇼가 야라는 건다 많이 얻어 교부리
1: 아 당가 메시지 이제 하나 로 주루진이 진족이 당가 메시지 집에 뒤로 있는 게 다치 그 가시 치료는 메시 집이다. 메시 집도 강다 다치 그 메시 안전도 강다 고치 최신만 하는 바 즉 안전 맞지 제제 디지털 정말 민 통신의 냠제 아니 즉 그 슈가야 메시 사업지 뒤로 정말 안 고치 통제 양답지 멀립되는 요소기 제가 민리 메시 뒤로 정말 소소련이 참비 메시 뒤에 되니 계집시오리 메시 좀 던도도 있는데 단다 상관사지어 외도로 쓰어다디 여백의 메시디 근데 임르나 메시 좀 거거든 저원이네 되죠 아메리카에서나 코치디 점으로 시골이야 토테 그러지나 안 메시게 단다 상관게 코티디 껴노래 티 껴 그러지나 안 민게 통해야 된 제가 인지 민지 메시 코치 양보다 대고 이해가라 코치 상관이 없대서 강다 메시게 좀디 주신 다야디 계집시불이 있어
0: 메시 직제 파마카지 다 직사스 배육사는 동아 진짜 말이 보고 변화 당한테 퇴근 김다 뜻대요야 근데 수고했으나 야가 군사다 군거 군사 여러와 대 인지 민지 민가를 양가지 치폐우래 보고 다 변화 롱아 추 인제 네믹시 드야 이 바코스는 메시디 겹제 로집게 얼마래부터 로질 팀니 다 용수 맹가리 양갸 폐우래 그래서는 멕시에서도 가지제 겪고 그랬으면 당하란 좀 미리기 링도 세시셔래 밀라 수능 시지 다디 링타제 듣고 와봐 야 멕시 카니요래 연데 튼두 부 가지요 센데 멤버지 연데 멕시기 시오고도 멤버 아시 멕시 안도 즐윤도 좀 막 흔들었으나 텐다다 돔다 사셔래 지다 망체 가가 텐다들이 텐다디 가려서 멕시 그 시오고 파분보다 추나로로 본부지 로가니어레 일단 텐다디 인도 잠바 간제 근데 뭐가 근데 세네 마신에 수를 연주도 미리 나서 답변 예 되긴 근데 제 사실로서는 한국을 렘바요 봐.
2: 네세.
0: 또 보고 수를 연주도 렘바 파크로 봐. 되는 시체 제 사실 근데 인도 잠바 견아서 밤이네 딱 간제 부부다 견알 다녀 먹고 여러 봐. 근데 이제 보고 군상급 인지민지 텐데면가 이제 메시디 파르 메시우레. 나서 가지게 다 연계 피드 좀 이랬어. 다음에 시티 로스무스 친수님들도. 근데 저는야 뒤집고 거의 맞으면서 쓰지. 세상 천대 멕시게야디 개침 수지래.
2: 네 세겨. 다 이네 길라 당가래 니고다 디게도 되도 좀 봐. 카지게 엔데기 다 삼로시키기도 가. 멕시티 쇼게네 권다부도 깊깊 대비는 야미리아 뉴그리스.
0: 但
2: look, Joe, Chia, get to the Missy Dash, and my you and this one. Dia, your money, me do jury. Tati Kalamune, me do jury now.
0: My you do jury,
2: let's say.
0: In Jimmy Jiggery,
2: let's say.
0: Shoga Yalani Gonda Mania, but Daniel Hammond, the tree gimme cutting that's your ba. Missy Drocker, I watch a shamado. Catch again, the sungi. Nepu Missy can me gondo not to shall stop the curse and the sungi. Dickon Marie,
2: let's say.
0: In Jimmy Jimmy City, 텐데지 딱 응그닥다 쇼라 응그갸레니 기르디 텐데디 쇼가 야라노 건담은 여부도께 답변은 축복을 축게 김녀선저 여러바 루젤롭전서 인텔리아 큐스큐스 비난 드그바
2: 레세
0: what the matoshi pazala che bi na yo ma
2: re le le kisi ke la pi bi na ta ti ta kya ge ni che shan tu shu so ro ba
0: kam
2: ya phar ke na
0: phagre
2: le le
0: sresun tu spi ta bu gu di mi de chi re
2: a le le
0: se
2: 当土马的看是当明星给你不尴尬好过嘞，讲到这能当大爷们了，讲这的明是什么用个嘞？对，对对，咱们皮个过冬过嘛是吧？马当过对咱们，看那个板结的么是呢？板栗青肉啊，咱米个板栗大鸡骨啊，米是的板结大鸡骨嘞，嘞用的皮个捏薄嘛嘞，但明星的皮个捏住了吧？到底么捏吧？捂住一个就到对咱们，啊米个的熟熟这个窝是吧？啊对对，咱们米个的融入住窝嘞。
0: 对
2: 噻，
0: 喏，
2: 俺的。三十天，
0: 三十天，
2: 差不多，但是修怕了用过
0: 嘞。
2: 那是，好咯，给了那是。但给了，杨天林开始没事，根本不把下酒钱就给送到。
0: 那是那是。
2: 但你给了下酒钱钱呢？我呢，也个月呢，也没得呀，留给菜西菜下的钱得开月呢。
0: 要的，
2: 那是。
0: 但下水了，日咱们这开开些要的。
2: 那是。
0: 米给谈的，米真拿过去了吧？那是。但拿过那边么是，出息都拿过，脱没么是？我呢，两个家了的，唐山我也不晓得。Gagai came to Jomo Surva, Dingal Shaksu Chiwari. Dingal Shaksu Chachi, Kerang Angra, the take of Jenny, the Matur Danja, that makes it the Pigas Shabata Chiguri. Daddy Shaksu and the Inji Minji, Dagaranga Shaksu Sne, Umjis, a teacher, Chugo, a take of
2: Rin,
0: Kerant Kundus Pau, do, Dumdu, and Dugodo. They can say Kerang, the Sesh Madana, that Tublu.

0: 기타 밀리아다 느교 메교 탄다 인교 지대 차샤비나 칠로리아 치디 좀마길라 다야 디송 기타 니고 미신데 보고 다네 야고이나 야므나 마다 치칠로 치네 야고이나
1: 보고 체제 탄다 키라니엘 수야기 탄다 디쇼라 모두 그딘데 여기 사브라라 하면은 샤므란요나 샤므란요 제다 세드 님의 세드 거르바 비마도 보고 미신하고 긴교 말이 진도 대사 카지 오용원 보고 유지지 그 방랑과스와 근데 스기들이 오늘한 시고데 누부도 유메다 먼저 싱마르와 안들레 소소랑 같이 또 시제치네 가르치네 야고 왔다 그랬대나 디 간주문 좀 마이케는 예 그래
0: 네세게라 네세게라 터제나 딱게라 리젠기 팔이야 당은주 곤주 부헌조야 미기다 야 초하시 주요스 게라게 잘렌치나로나
1: 러스
2: 밍나나 루에 미히티 잡두 예삽 칸다 쳔고와
1: 다한테 그 소야디 다 균도 토망 수지리 다한테 미나로야 멕시데 리카셔요리 야가 이금의 인신한지 쓰르바 다 보글로 친지 다다 볼리캡도 이네리아 칠로주도 답도메 되잖바 좀이베 멕시메기 발루 멕시 루야스동아 다 데 리카르요레스도 차고 다니엔 부스 카니요리 딜루야데 아드네 도치 카르스나 로지를 팀모지를 제모얀데 년파스도아 아이요 파스도 다와르츠지야 둔다르지야 조파스라 근데 리포터
0: 니므리
1: 어 니므리 드릴로 건다 유시한데 아디엔데 좀 봤다 데 장자 습소 쉬지 마천 하바도 로바야다 다와바야다 습소 마천 쇼가야로 건다 마 둔드 좀 봐 추디 장마지나 루레 디나네 콘조 메시드 뉴딜러 비기리 주구스므른 구매야바 라가 주고야 안 루드 좀 봐 미야 갸과 딘데 멍구여레 건다 마 둔 사수는 인지 민지 thangkinyaa shubyaa nangshiki diwaa raa miswee mikchoo saad rungun laa yee di hinji minji loo uri karayasa nimin nyingaa piki kaan laa gupchaa deyaa raa mikdiyo naa kutee taa doktoa shaan mikdiyo naa kutee uu daa maa doyo soo chi raa oo di lakbaa doa nzo pyo laa yee naa di gyu rungu shiraa loo naa mikdiyo kaan naa saam laa chakso si laa pa kee yung uri darjaa deyaa raa taa di yakshwee choo naa nzo amjiyo ngon naa siyaa naa tui tui loo maa shi maa loo soo uri buku khaajish taa di loo daa mii margiyaan 수고했는가 맞추냐 얘는 시다 마르간 차순 인지 민지 년가 자 민민로그리
0: 레스
1: 안디 약수 저는 다 교른 글로교 말이
0: 내가
1: 보고 나서지기 어레 미트리 나고도 소품부 차녀셔레 연주자 뭐사
0: 레스
1: 데 디차고도 인지 민지 로그리 물론디 되야닌 거 알아 근데 엄지 직제 키란 로고선 차고도 로제 야 본부 차인 것도 마 뚝슬레블레제 제 마티 꼰도 소레 원래 세상에 직 담임자다 튼자대 가수래
0: 나갔다는
1: 나 취시 담임자 루나야 된 땅님 좀 여야로 근데 루도와 나디 녀대나네 다 레스레스 튜튜르는데 마도 큰 루교 말이 이나 제규 가리나 싱 말와 담에 콘주 레가 쳐도 루고네 가지도 와 엔좀 답시 말와 이마도 다 약수 전에 뜻이라 루교 말이
0: 레스 그냥 대체나
3: Kiringi lezen dila ya, lowe uglam chershang tongwe, linjong, lobu yeyengi sangla dekba, sheba di lobkyo inda.

0: 겐류라 희랑궁에서 같아.
1: 긴이 쌍주 너 같이 이어.
2: 우리과 라남 제 여행 곳 계셔 약도 유원게 랑 점쇼베 니 대주게 되샤. 네 주 말이 선이 구주주거나 주슬비.
1: 나 간라 탄다 메디. 안저 탄다 히다. 긴이 건 좀 좀 마치아.
2: 유원 레자라 나서 람브비아.
1: 네 랑치우. 긴이 쌍주 나라. 계시 셰호야. 아, 상위계시 여기에 인제 쌍주나 셰호야 지지.

0: 야주아.
1: 유원.
2: 라, 기뉴라.
1: 우리 과를 밀리 이치 마시야비. 뛰어요지. 이내 뭐라 정신 좀 든데 자원에 마시.
2: 네 삼시 두기.
1: 유원.
2: 간나서 기뉴라.
1: 라. 랑등이 과친 봐.
2: 기침해.
1: 랑기 재무소 봐.
2: 기 재무소.
1: 네 신기 랑조보보 상대 요지. 기지 랑기 미신내하게 배준회 미지. 가나 신내하게 배준제위는 랑조와 된대 주 투시.

0: 양계 닥세 난제 근데도
1: 엄질하게 찾게 하고 충시하 숨기 요원 대저 사무 랑게 다도 야고 제사리 더도 엄질하게 리고 하나 쓰든지 찾게 겨우든지 중요 양제 안 돼 숨기 나 저는 응상에 라니 야스기
0: 디데마스

0: ngasure ngakirang phuruba
1: robi
0: amla le shuda pala kirang ka thata sumdi yeni kharibe khure ngakina ni phuri nga loyo blok da thubru ta ngachil khamle ji den dyu mi du huyen ge sheda da che shoda ri ni seb da khanda lo gom ja che ru gori ta nang ni ye go sam ne le khal che che yu ge nga ga le khse yo ma ri a
1: yong a yong a pu chu pe shu chu pe shu am ga bu du
0: am la kira ni le mo su da pa la ge ta de su bu di gyu bse kha ri me nga she de du pa la nga su re la kira ge nga su da 키랑게 가메디 켄자지다 니부켄누미도
1: 푸 장발라 급쟁아 겔란사 장게 고니기 라고 군예르 쓰고시 신다게 쓰고 마시
0: 니베스 징미도에 소외 강에 가서 유네 나레 셰베 밀람디 르도 셰메 니무지 리주 토는 삼자이
1: 시시시 용아 용아 초부시 초부요나 약시히
0: 무티오
2: 아치 랑치야 야 아치 라이나
1: 로비 로비 장경아 켈림드 지투게
2: 랑코 도디 스튜다 딩롱아 라니게 제벨리디 나다도 겨비게 니르치
1: 디소시다 장게 싱마시 팅의 광회 야마야르스도 나메즈디 포지촌의 삼추 Robin, 让给俺看脸去我，让给一起看脸回去，让给听闻俺看脸的更多大洋妖马去，让给俺看脸回去。Robin, Robin, Robin, 让给杨家俺看脸回去。
3: 错啊，爷爷，老孙就老子主意，等到你听了给我大洋妖马去。唐五弟，俺让你自动收不起，每次他永远不接我时。牛弟，让给光辉三万岁呀弟，俺爷娃都看两个月。若冰，让给俺对的，俺对的去。你心急，落地给那个你错业绩，让没给起来穷死了，让给俺对不要嘛是。你们今个让你自动买不起，看着我求你了，你是寄托了呀，给我打下药嘛是？得让给俺看脸不的是？光辉三万的迎接送接，破了呀，破肚大的用嘛的，用多的让给俺看脸个月，看脸个月，若冰让给俺看脸个月，让给俺看脸个月。
2: 用啊用啊，丽华，你看脸去吧。

0: 티미치니디 장게 아자다 아자산다 기지치
1: 암라 키랑 사모이 침부차요르다 너니 무디 모랄라자던디 페지다야니
0: 포모 아메랄리아 쇼티바진이 용도게야
2: 가시 군이게 생기없사 나라니게 뒤 뒤도 용고 싶어야 나라니 라자디 이제 좋아히 오르다
1: 이핑
2: 뒤에 장게가 장게 두고 쓴 것도 그야
1: 이핑 장타다 년이 시우미 장게 네 김잔다 중부치도 아 잡겨 팅지치다 我跟你也去领沙丘去，一平，我你落着，我又不洗啥多，我是喊个出几股的，没事，让个破三七岁的卡里呢，我们的心都多，你也差不多，让个破三七岁的卡里面心个没，让啥呢？吃心球吃么去的？
2: 吃心球吃么？可没多。哦，大大姐，敌人记住你和啥？哦，今天我妈阿姐，俺就记不住。我你兄弟看到了，一直弱弱随对面。莫让别的再是对俺看不起来要是，今早莫让陈母的，俺叔父俺家门着。
1: 喂，哦，俺爸来在有，我呢？阿丽，勇啊，你也辛苦，天就这几天，俺就两三天都，
2: 看得见多。
1: 俺就长期的，马上你们就开了几个平面设备，你看没消息啊？没设备给你们，没收入没你，少消息啊？看你的平面设备少几万千多，人你才少来给平不平？看你落下去也没辛苦一万，记录你是记着些，记得如何拿修车子钱落交给这些。我呢，辛苦天也认识些。对俺做中国部队个来战地，有几啥不是？都是让奶奶在教啊。你莫吃那些青果。
2: 你这个。
1: 光买的，俺莫吃那个呢。

이거디 리용 락바 그리스리비나 다체나 모라조보베 봄메조 디제컵 키규라 로숨주숨 시치에스 탄타시니 탄타시니 리스 계승아 밑에 든 제비나 나 장면 참여제 유다 최고제 유지를 그 말비 이내 아래 카미 섬유를 대비지라 나 고민이 제시 톱지 你或者参加前面，因为各队的数据跟俺一起签不住，但俺可真签了个人。

0: 도 옌게상 피조라니 르미 충추 소기 제유 낭도 카지 고라 체지 도뚜시 낭주스 샴라 제라 콩키 망트 르무 테다니 미 펜즈 팔라 고다 쯔리 체바네 충주타 대시 르무 타니 투윤 지잠 치유바 소기 제유 낭도 고라 체지 낭주 임베 랭게네 무투 기시나로
1: 티난싱게 칸스나 야 나서 가잖아 미핀주인 가잖아 빠져야게 제도 애는 가잖아 전부도 총월세 양진대게 뒤쪽이 그래서 다 뒤에 가나서 안에 미핀주인 가잖아 배셔나 나서 가서 이때 잡을 속바 되면 갑소 애니 에 신나서 속바나 미파서 매동도 애는 가서 깨게 돈을 가서 깨다지야 다 뒤에 나는 가서 나서 가서 에 나랑의 준비 가서는 양디당 다도 뒤 멤버 가서는 양 돌아 속바 가서는 에 나를 속바든지 동지 애는 가서는 핀주인 가서 빠져야 제죠 다 디토에니네 가서 단다에네 양방다진데 마부대야 요래 에 겸제 가르자 빼셔지나 가서 가서나 에 응응 투수 가서나 다 에 사정 마부지라 가서나 안에 캄바지기 땅라 안에 가 침부지 시작이 가데 동야 가데 동도 자네 양문에 왔다 때 디린 가서 서버 서가셔 양문에 된다 침부 이어 벌써 봐 디네 인도서 나당 양은 종을 서버 동봐 아 다 단다 가서나 가서 해야 돼 카실라 가서나 에 사제 카실라 다 빼셔지나 에 존두스로 서고기나 다 당다다 간선에 가바르딘데 여전 답디버버 응 그때서 간선 딘데게 차지 미드 자네 간선 응아 딘데 동조 딘아디 동조 딘데 동부이네 어 딘어 어 다든 가서 딘이 파지 손도 여버다 양만에 딘이 가서 간선 동종 딘데 딘데 다시 여버다 제제 간선 상매 간선 때때 군시 딘데 제 차디어 에 디에토네 간선 아니 에 가서 럼데 중궁디 에네 간선 미핀중이 다당하게 아니 제도 간선 아니 응아라딘데 간선 게이자발 속과 야나 간선 심바게 간선 응아다 양만의 가서는 도딩으로 서버 동지 애니 파서 다땅 이야기 애니 제도 등에지 네 가서는 갈리갈리 애니 보조를 중지 애니 러무 중앙에서 다 디니 가서는 러무 등서 안수에게 가서는 망실로 속배 가서는 러무게 가서는 동조 가서는 뒤 가서 지는 중요해서는 다 디 가서 가서는 나부 시부 지네 다 당대 가시게 송야 제비 이나니 애니 가서는 안수에게 근데 기일이야 가서는 나유스 다 디 가서는 ngabujine khasne nganjuge khasne ge ge toma dang khasne ge ge nyemjula deje khasne pinzu da je tu gorba pe cha chana ngazu khasne bu chunju du ge ba da sungyo ber cha chana ko khasne ani yana ga jo kar yim ba ina di khasne ami ge ko tu ba che sang ngazu khasne ge ge dang rang ni khasne chik me bi ne khasne di khasne ro mu di khasne ngazu yenda chik yue ba li khasne nga yus din da sungye jo ba Tā tī kānsā rā lō kāsū sī jī kī kāsā ngō yu nī āni ngā sū rā mū tā tā yu nā sī nā ngā sū lū sī ngē dī shī yā yā mā rā tī yī nā yā kāsā nā ngā sū kāsā nā lō ngō tī tā yā māng bī nā nī āni kāsā nā rā yā ngā tā yu bā tī āni ngē dī rī sī tī gyōng zī kā rā rī sī nā tā bē chā sī nā ngā sū kāsā nā jā rā mī kī āni kāsā nā chak bū nā lō nī āni nā zī dōk shī bī āni kāsā nī bī lāng jīng kī kāsā nā jā kē lā mōng mā shāng sī rā bā o tī kā lāng jīng kī chī yā tāng 디니 가서나 접지기 애니 가서나 강라던 르워서를 쇠비 가서나 엔닝부 마부지 가서나 단단해야 돼 뇌자터나 통해야 돼 에 던저터 안에 가르치고 가서나 뉴디 뷰비 롬부 던저 가서나 로 치싱은 유어디 가서나 랍라 좀 보러 봐 디 이나 가서나 가서 롬부 멤베게 소소게 나라나 템베게 애니 가서나 양디 가서나 대량아 유어디 애니 땡게 치고 쳐버린다 지레스 저게 단대게 에 지전 세저로 봐 자게 터네 어 디게 가서 루디스나 에 롱어 에 시집중요네 아니 가서 간 저기 가서네 미 가서네 단대기 미기 에 지단계 가서네 에 소에게 가서 나봐 망부지 가서네 뭐 두고 이어 봐 에 진짜 인상 가서네 저모디 가서네 에 간서 링네기 낭네 가서네 하장가 외게 링네게 남랑 진짜 제스 에 제장 가서네 다 간서게 디나라 빼셔지나 가서 이지 나러네 단대에서 통규 유엽에 나러 차셔나 빼셔지나 가서 루가르게 링네 차셔네 에 라라니 루레노 라라니 통부도 라라니 쉔차도 에 라라니 가르체도 라라니 초동 어디 딘데게 가서네 에 루가르게 나바탄 양만에 가서는 르명게 나바딘데 망부지 가서 가서 도스미라 속베게 에네 병게 가서는 베제게 나로네 단다야 제주 유바딘데 지레스 다 점수 가서는 지단게 가서는 퇴수치도 가서 단다 심주원 나오게 지단게 가서는 에 직뒤게 가서 따와인가 차잖아 로선동 계계 응원에 가서는 다 동수 가서는 여바틴데 지숨 벌어봐 에 도마 시에랍게 갑네 아니 가서 로그르게 남아 동수 여바 에 딘데 인바이나 가서나 뒤뒤 가서나 가서 그 로그 남장 망부 도와 디 이뒤 자네 가서나 가서 당부디 통마디 가서나 통마디 가서 가서 배셔나 망시 이나리 야마 로그르이나 남바 찍 인고 그러봐 남바 찍니 가서 디니 가서나 아니 가서 가서나 시에자 이나야 그러봐 디 망르치 디니 가서나 미기 가서나 덜룩공위 가서 너바티야 치르 침비 왕기 애니 가서나 로마티안 가서 클릭 클릭 클릭 망르

당부디 가서는 가서 남단직 예. 다 가서 계획 타는 세세는 가서 좀에 타는 가서 정배 걸어 다 가서 봐. 진짜 당부디 가서 깨는 직임 봐. 티니 깨는 니 티니 깨는 숨 가서 가서 깨는 직임 봐. 티나 가서는 에 락도 메시 심박이 가서는 드럽디 메시 에 심박이 가서는 누가 메업진데 저 봐. 그 계획 터면 요 말 봐. 티니 가서는 계획 터면 니 유지잖아. 애니 가서는 다 차과당 심 봐. 저 봐. 양만의 그 계획 가서는 포모 진짜 이게 와서 니기는 배신은 아니나 가서는 아주 난니 동도는 고착시 니고 와라 봐. 띵띵띵 띵띵띵 띵띵 지금 다는 니여 봐. 띵이 다는 니는 피해 줘 봐. 다 띵이 가서나 다나숨 다나시 다나가 다나초 다나뒤 라서 와들 피주 줘 봐. 다 나저기 가서나 표그럼을 찾으나 에 다나디 가서는 망쉐디 가서는 다나뒤지. 네, 다 이나에 가서나 다 되메게 로마 카지라 가서나 에 다나 에 니도 숨죠. 가시라 직제죠. 가서 별게 수준게 가서나 에 멍신 나라라 여버테네. 에 배차시나 가서 가서나 에 배 배가 나라 샤시나 가서

0: 다 돈서 사진에 가서 매 이 영름데 가서 내 가장 요요리 나나 가서 니숨 가시라 가서 나 찌르 매줘 이야리 이내 가서 코 가서 내 저다 그 넘버 유산 가서 내코 가서 저명 그 넘버도 되는 거래 에 다 되는 시 가서 나나 니 나숨 나숨 유마 이나 아니 나저 가서 내 양장 그 넘버 다 가는 되는 거래 다 나지 계기 나와 사진에 旋律 세줘 알아봐 어디 양 그 넘버도 되는 거래 뒤네 나나 시 나나가 나나 초 나나 뒤 당 아주 그 표기 수준이 가서나 망신이나 로거리나 외모 통도 가서나 조부대 가서나 자는 안 되는 게 가서나 계지 때문에 된다 이제 당 아주 가서나 도레미솔라 대지도 조부 다 뒤나 가서나 이나야 가서나 아주 가서나 자는 뒤 이제 요하래서나 요하래 이제 이나야 그 좋아도 조부대 가서나 자는 애가 나버대 가서나 망신이 봐 다 뒤니 가서 지도잖아 아니 뒤나라 가서나 직마로 줘봐 뒤니 가서나 당연 말을 친 봐. 봐. 대치도잖아. 아니 가서는 로그 남장만 붙여봐. 공도시비 가서는 안쪽에다 도스미로 소비 가서는 표기 루주기 이제 통전 나로 숭비가 아니 라라니 초동어 라라니 칼체도 라라니 쉔차보 시즌 루거 그 남장 가서는 숨텐 봐. 티튼도잖아. 그 루거 남장 찍라 아니 가서는 양 가서는 루나만 보여 봐. 겐신의 중마단 가서는 겐의 중 로미니르 체 나버와 사빈 지도잖아. 가서 당부도 가서는 겐의 중에 자도 있 연구도 다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아니 가서는 대리를 그냥 님제 태어다 양의 족제 태어 이날에 양의 표준 서울단지 아니 가서는 갱신의 종류 로맥 아니 람족의 나베터도 중두산이 아니 가서 가서는 루가르크 남당 망부여봐 아니 가서는 망시의 남당의 망부여봐 어 뒤에지 차버렸어 다 뒤에 가서는 뒤에 가서 짐신 아니 가서 가서 직 표준 서울서 당 표준 서울지와 아니 가서는 남당 표준 서울지와 아니 유롱 멘자와라 대해서 가서 규진부 땅에 왕기 아니 유롱 소소기 계절 된배기 양 가서는 로가르당 아니 망시 아니 가장 망부여봐
1: 기링을 했잖아 근조 롭신 규제 롭링기 기겐 체모와 쉬어봐 기계상 표절하네 표기 수규 망시기 시제타 대신 rūmī chūngbī lūgyū kōla chēchī dūtūshī nāngchūpsu. Tēng jīmē līsē nā gēlā kōngkī māngshē kī yewā tā kēchū sōgī kōla chēchī nāngyū yīmbē pēngyē nē tūdō tū gīsī nāngyū māngyībā nāngyū.

0: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때에도 마세 뒤친부 민도 매균 쇼양 제마 저 덥디래야
1: 매균 총투 뒤수디 매그 계기 탑산 낭도 놈 시규 낭바 텐저 망보 로이 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 놈 시규 낭바 지기 정 시담 강유 바긴 계시 바케 총나 시주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 기 바제시 텐저 망보 시동 당소 俺这批赛萨卡纳，你个天天切我了，你那么些具体切过不哩？几所卡车都点了就没入。美军国军切罢了，几所用两度修理，美军底下给都洗死不动，女军委员国谈冲突动员，子女控制去不切些，现在慢慢玩女军没破破切土。
2: 今天啊，落雪天色大，白兰有些，路过它不过说直角切不它，今天啊，没它落，虽然弄说啤酒啤酒点过些个，你，白兰啤酒些啤，爬山方的啤，看不清楚它，这也不做啤酒点过些个，松，看这么冷不它，点家天过松酒它干吧。 대신 캔게 친구다. 워키공딩 작자타. 대기업 친구소. 소다르타. 매수 종급기 개과라 뇌부거리 변고치고. 시. 진경아 강배 남의소. 로그 광고를 줘보다. 로소규 변고치고. 나. 매선 지시에 도시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보다. 매선 지시에 다 요새 전점 줘보소 시규. 변고치고. 今天啊，没那相对喜剧点过些个，对，连年喜人，没啤酒些吧他，他那家不说，没酒给年年人心点别，来个喜剧点过些个。

0: 링크 당하죠. 이 단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가 좀. 로딩기 있죠. 산용 상태. 시지 용 상태. 나지 용 상태. 주리 다. 쇼고지. 농창이. 모체 다 신도 망상 최고. 샤탕 차샤. 공아 야시소. 원상 최고. 오모 탕 세미지. 신지 신도소. 님다 최고. 초 망상 최고. 동지 나오 탕. 창다 농상 최고.
1: 로딩기 사자 최고. 대단히 좋아. 이럴 거.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我接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广啊 忙马车不 出去 又不用 难回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